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13 쓰는 분이에요.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아리아, 감동적인 시간들이었다고.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천호대는 비제 오페라 카르멘 서곡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 그때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아리아, 아,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준비했고요. 또 5935 쓰는 분, 어저께 사연 소개는 했는데 동생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말 휴일 없이 밤낮, 아, 요새 야근하신다고 하시면서 청하셨던 위풍당당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또 이 같은 곡을 3579 쓰는 분께서도 청하셨는데, 아, 이분은 또 이사 오고 나서 해변에 차 세워두고 아내와 시간 날 때마다 모래 위에 의자 놓고 커피 마시며 방송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살림하느라 쉴 틈 없이 지내는 아내를 위해 청하신다고 하시면서 위풍당당 행진곡을 청하셨어요. 해변에 차 세워두고 모래 위에 의자 놓고, 와,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걸 이사 가신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틈 날 때마다 저 대신 많이 많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곡 함께 하죠.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레안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에드워드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1번입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예요.

에드워드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1번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조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서곡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이륙이호 쓰는 분이 제가 지도하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연습곡 두 곡이 나란히 나오니 신기하다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또 이렇게 항상 출퇴근길에 93.1 KBS 클래식 FM 벗삼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륙이호 쓰는 분 우리 또 학생들과 즐거운 연주 또 정기연주회 하시길 바랍니다. 커피도 한 잔 보내겠습니다. 이번에는 6396 쓰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6396 쓰는 분 모차르트 피업 21번 2악장 또는 맨델스존 헤브리디스 서곡을 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맨델스존 연주회용 서곡 핑가레 동굴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의 연주회용 서곡 핑가레 동굴이었습니다.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아까 3579 쓰는 분이 이사 이후에 바닷가에 차 세워두고 해변에 의자 놓고 바다를 많이 보신다 부인과 그런 얘기 하셨는데 조금 전에 들은 핑가레 동굴은 그런 뭐 잔잔한 평화로운 바다는 아니지만 아 온 몸으로 바다의 기운을 맡고 있는 외로운 누군가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12로 쓰는 분이에요. 클래식 음악과 늘 함께하는 선화예고 2학년 발레리나 서은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을 울리는 예술가로 아름답고 근사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존재만으로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보석 같은 딸이라고 더워지는 계절 청량하게 또 시원하게 바꾸는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사탕 요정 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발레리나 은율 양이 자라오면서 이 곡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이 곡에 맞춰서 연습했을까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호 쓰시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128 쓰는 분이에요. 43년 직장 생활 은퇴하고 와 43년 제주도 한 달 살이 중입니다. 앞으로의 날을 잘 계획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고요. 어제까지 비 내리다 오늘은 쨍 하고 햇볕이 눈부시게 비칩니다. 어제도 오늘도 좋습니다. 제주는 아, 한 달 살이 중이시군요. 한 달이 너무 짧지 않으세요? 아, 한 달은 살아야지 했는데 어머 석 달 어떻게 안 될까? 뭐 제주는 참 아름다운 섬이라 0128 쓰는 분의 아, 다음 인생 챕터를 또 응원합니다.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5146 쓰는 분이 아주 짧게 안녕하세요 신윤주 아나운서 가정음악 듣습니다. 인사 남깁니다 하셔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또 얼마나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가정음악으로 이렇게 와주셨군요. 자 이번에는요 8644 쓰는 분인데요. 어제 청주 시향 연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사연을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이었군요. 우리 지역 오케스트라인데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일리아 라시콥스키님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제가 간 청주 시향 연주회 중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까지도 기분이 뿌듯하네요 하시면서 라피협 3번 1악장을 청하신다고. 아 그렇군요. 이 공연 다녀와서 정말 아, 그 감동이 너무너무 이렇게 사그라들질 않아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다시 음반 들으면서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의 순간 다시 한번 들어볼까?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청하신 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3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탄토 온 국민이 잊을 수 없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직접 직관은 아니어도 많은 영상과 연주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민찬의 피아노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쿨 실황으로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였습니다.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3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쿨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와, 이 연주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군요. 오늘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도 그렇고 방송하는 내내 이 이상한 묘한 기분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커다란 콘서트가 광화문에서 끝나고 난 후 그 다음날 아침 9시의 느낌? 어제 당신의 밤과 음악 8주년 특집 방송에 많은 에너지들이 모이고 나서 이 스튜디오가 아직 그 흥분의 잔열이 좀 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휑한 느낌? 이 느낌 저만 느끼고 있나요? 생방송에서는 축하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이상혁 아나운서의 당신의 밤과 음악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8759 쓰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아, 남들은 신청곡 잘만 나오는데 왜 제 신청곡은 안 나오나요? 유유 밋밋한 일상에 기대감을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 오늘 나갑니다. 무소르그스키 전람회 그림 중에서 키우의 대문 카스히토 야마시타의 기타 연주로 청하셨습니다. 8759 쓰는 분의 신청곡 그대로 카스히토 야마시타의 기타 연주와 함께 커피도 한 잔. 그리고 앞서 다 전하지 못한 이 신청해 주신 분들께 모두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아, 이 키우의 대문을 저는 기타 연주로 처음 들었습니다. 카즈헤이토 야마시타의 기타 연주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 그림 중에서 키우의 대문 들으셨습니다. 이 연주 들으시면서 서성용님이 어제 게스트로 나오신 기타리스트 조대현님이 떠오르는 연주라고 하셨습니다. 7285 쓰는 분도 어제 당밤에서 들었던 곡이 떠오르신다고.

그러셨군요. 8759 쓰는 최고의 아침 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어제 당밤에 저 나올 줄 알았다고 정수라님, 김효진님이 하셨는데 아 제가 참 저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초대받지 못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8380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오산 무량기 수목원에 가고 있습니다. 날이 아직은 좀 흐리지만 샌드위치랑 커피 싸들고 푸릇푸릇한 봄을 만끽하려 소풍 갑니다. 아, 잘하셨네요. 어제 어떻게 오산 무량기 수목원 소풍은 괜찮으셨는지 8380 쓰는 분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슈만 어린이 전경 가운데 세 곡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곡 미지의 나라들에서, 두 번째 곡 신기한 이야기, 세 번째 곡 술래잡기. 소풍 중에 술래잡기를 하시진 않으셨나요? 마르타 아리 에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로베르트 슈만 어린이 전경 중에서 세 곡이었습니다. 미제나 나라들에서 신기한 이야기, 술래잡기, 마르타 아르헤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죠.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소개하는 시간,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뭐 또 약간 재즈 클럽 이런 이야기인가요?
1: 예, 저도 원래 이번 주에 딴 거를 해야 되는데,
0: 네.
1: 마지막 주니까 이제 뭐 오페라 한 편 집중 감상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정말 뭐 중요한 게 너무 많았죠. 지난 이제 월요일입니다. 네. 5월 25일에 이 재즈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네. 거장 테너 색소폰 주자였던 그 소니 롤린즈. 아, 이제 뭐 그 지난 5월 25일 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0: 예, 그러니까요.
1: 이 뉴욕주 예. 우드스톡에 위치한 그 자택에서 타계하셨다고 하는데요. 향년 95세입니다.
0: 네.
1: 1930년생이니까 야, 정말 그 95세 이 재즈 뮤지션들 거장들 이제 그 일찍 타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5-60년대 재즈의 최전성기에 최전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여전히 살아계셨다라는 게 참 그 재즈 애호가들에게는
0: 감사한 일이죠.
1: 감사한 일이죠. 예. 근데 그런 어떤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 95세로 이 생일 마감하셨는데요.
0: 네.
1: 그리고 이 5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네. 5월 26일이 또 이 올해 아주 뜻깊은 날이죠.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가였던 마일스 데이비스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25일과 26일 양일에 참 그 타계하신 거장과 또 탄생 100주년을 맞는 두 거장, 이 소니 롤린스와 마일스 데이비스 함께 일했던 적도 있는 이 거장들이 또 남긴 수많은 명연들 중에서 우린 또 클래식 프로그램이니까
0: 네.
1: 클래식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분들의 연주 한번 오늘
0: 아,
1: 모아봤습니다.
0: 네.
1: 그 우선 이제 소니 롤린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0: 네.
1: 아마도 재즈 좋아하는 분들 중에 소니 롤린즈 싫어하는 분은 없다고 저는

0: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이 셀로니어스 몽크한테 이렇게 또 그 멘토링을 받아서 피아노를 연마하다가 11살 때 네. 알토색소폰을 이제 연주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이 스윙 시대의 아주 위대한 테너 색소폰 거장이었던 콜먼 호킨스를 또 우상으로 동경해서 16살 때부터 이제 테너로 네.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0대 후반부터 벌써 프로 연주가의 길에 접어들었는데요. 1949년에 트롬본 주자인 J.J. 존슨이 네. 편곡자로 일하던 밴드에 합류하면서 아주 긴 이 프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 아, 일찍 시작했네요.
0: 그렇죠.
1: 진짜.
0: 그래서 이 나중에 J.J. 존슨과 남긴 음반도 있는데요. 그 음반을 먼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이 음반에는 뭐 주옥 같은 연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클래식 음악의 영감을 받은 곡 Poor Butterfly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푸치니의 나비 부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곡이거든요.
1: 네.
0: 이게 푸치니의 나비 부인은 아시다시피 그 데이빗 벨라스코라는 브로드웨이 대중연극의 거장이 쓴 이 연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욕에서 태어난 연극이 그 푸치니의 나비 부인의 어떤 근원이 되는데요.
1: 그렇죠.
0: 네. 1904년에 이탈리아에서 초연이 된 뒤에 1907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이제 미국 초연이 되는데 그때 말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1: 그렇죠.
0: 그 오페라 나비 부인이 초연이 되고 나서 브로드웨이의 음악가들도 전부 보러 갔다고 합니다.
1: 아, 우리 작품 어떻게 또 이렇게
0: 그렇죠.
1: 오페라의 옷을 입었을까?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전부 이게 막 사실 뭐 나비 부인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전부 막 뭐 엄청난 감동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레이먼드 허블이라는 이 브로드웨이의 아주 그 유명 극장이었던 히포드롬 극장의 전속 작곡가 이 사람이 특히 나비 부인 2막의 꽃의 이중창 이 나비 부인 초초상과 스즈키가 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그 남편을 위해서 이 정원의 꽃을 다 따서 이제 핑커튼에게 아주 그 봄 정원을 방 안에 이렇게 그 재현하기 위해서
1: 단장을 전부, 하고
0: 그렇죠 다 꾸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처로운 장면 이걸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영감이 떠올라서 이제 곡을 하나 쓴 거죠. 그래서 바로 쓴 것이 불쌍한 나비, 즉 Poor Butterfly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1916년에 작곡을 해서 자기의 이제 극장 쇼를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가사 내용도 들어보면 언제까지나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만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근데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나는 뭐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겠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런 나비 부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이 곡은 재즈 스탠다드 곡으로서도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대부분의 재즈 뮤지션들이 다 재해석을 했는데요. 이 소니 롤린즈의 재해석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Poor Butterfly, 테너 색소폰의 소니 롤린즈, 트롬본의 J.J. 존슨. 소니 롤린즈를 프로의 세계로 인도했던 네. 트롬본 주자고요. 피아노의 호레이스 실버, 베이스의 폴 체임버즈, 드럼의 아트 블레이키. 한 분 한 분이 전부 전설. 그렇죠. 1957년 4월 14일에 뉴저지에 있는 루디 반 겔더 스튜디오. 블루노트의 아주 엄청난 프로듀서였죠. 이 루디 반 겔더 스튜디오에서의 스튜디오 녹음으로 들어보시죠.

0: 가련한 나비, Poor Butterfly였습니다. 테너 색소폰에 지난 25일, 5월 25일에 세상을 떠난 소니 롤린스의 테너 색소폰이었고요. 제이제이 존슨의 트롬본, 호레이스 실버의 피아노, 폴 챔버스의 베이스, 아트 블레이크의 드럼이었습니다. 1957년 4월 14일 뉴저지 루디 반 겔더 스튜디오 녹음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금빛 찬란한, 곡은 푸어 버터플라이지만 음색은 금빛 찬연한, 아,
1: 너무나 리치한.
0: 네. 이런 연주 들으면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1: 예.
0: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소니 롤린스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제이제이 존슨으로부터 이제 음악을 배우고 이런 인연을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분들이 20대 때 이런 연주를 했네요.
1: 그렇죠. 소니 롤린스가 26살 때의 녹음이니까 뭐 야 20대 때 이렇게 완성이 돼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대단한데요. 들어보신 바와 같이 정말 그 호방한 음색이죠.
0: 예.
1: 두텁고 정말 우리가 재즈를 생각할 때 가장 그
0: 이상적인
1: 그렇죠. 다크한
0: 예.
1: 음색
0: 예.
1: 그리고 그 굉장히 강력한 표현력 이런 것들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제 10대 후반부터 인정을 받아서 20대 초반에는 1951년에서 1953년 사이에 마일스 데이비스라든지 찰리 파커 그리고 셀로니어스 몽크, 버드 파웰 정말 거장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1955년 여름에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 잠시 참여를 했다가
0: 네.
1: 그해 가을에 그냥 탈퇴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해 연말에 이제 동년배인 아주 뭐 또 전설의 트럼펫 주자인 클리포드 브라운 그리고 드럼 주자인 맥스 로우치가 결성한 그 퀸텟에 합류해서 이제 또 최고의 스타로서 각광을 받게 되죠. 근데 이렇게 50년대 중후반을 최고의 색소폰 주자로서 보내던 한마디로 재즈 스타였던 소니 롤린스의 이 에피소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잠적이죠. 1959년에 갑자기

0: 연주와 녹음을 모두 중단하고 잠적하게 됩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가장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자기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 이제 연주가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아. 미흡하다. 아. 뭔가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소니 롤린스가 맨해튼에 로어 이스트 쪽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연습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그 로어 이스트 사이드 맨해튼에서 반대쪽에 이제 브루클린이 강을 건너면 브루클린이 있으니까 그쪽을 건너는 윌리엄스버그 다리가 있는데요.
1: 명소죠, 명소.
0: 그렇죠. 그 다리를 넘어가서 브루클린으로 넘어가면 아주 유명한 또 피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는 그 윌리엄스버그 다리에서 매일 15시간에서 16시간을 색소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그 시대에 뉴욕을 만든 분이네요.
0: 그렇죠.
1: 뉴욕의 정취를 만들어준 윌리엄스버그
0: 맞습니다.
1: 다리에서 울려 퍼지는
0: 색소폰 소리. 방금 그런 네.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욕 뉴욕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를 가장 잘 구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1960년대 초반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62년에 발매한 음방 제목이 The Bridge.
1: 아.
0: 그래서 이 그때부터 이제 이 The Bridge 음반만 해도 피아노가 없는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엄청난 이 명반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1950년대의 재즈 전성기의 거장들 보면 요절하신 분들도 많고
1: 그렇죠.
0: 참 그 이 70~80년대까지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았는데 이 소니 롤린즈는 70~80년대를 넘어서 21세기까지
1: 그러니까요.
0: 왕성하게 연주 활동을 하셨고 우리나라에도 2008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한 공연을 하셨죠. 그때가 벌써 77세 때였는데도 그 저는 그 연주를 안타깝게도 못 봤습니다만 연주를 갔던 분들이 야 정말 역대급이었다. 이게 그 이 지상의 연주가 아니고 천상계의 연주였다. 물론 예,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연세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그냥 우리가 그 꿈과 같은 연주였다 이런 평을 많이 하죠.
1: 그런데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약물 이슈가 있었는데 소니 롤린스는 없었나요?
0: 50년대에 바로 아까 그 마일스 데이비스 이 그 퀸텟을 탈퇴하게 됐을 때
1: 네.
0: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1: 아.
0: 이제 소니 롤린즈는 또 자발적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재활치료를 하고 이 그런 노력 끝에 거기서부터 회복이 돼서 이제 50년대 후반에는 엄청난 명반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소니 롤린즈를 대표하는 명반이 뭐 재즈 역사 최고의 명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색소폰 콜로서스 색소폰의 거인상이라는
1: 그렇죠.
0: 녹음이죠. 1956년 녹음인데 이 클리포드 브라운 트럼펫 주자가 아주 그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클리포드 브라운의 음악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1: 네네.
0: 클리포드 브라운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기 전까지도 엄청 성실한 연주가였고 이분은 약물 이슈가 전혀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1: 아.
0: 이 비 오는 밤에 이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공연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같이 활동하던 이 아주 뭐 위대한 드러머 맥스 로치하고 이 소니 롤린즈는 계속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색소폰 콜로서스 음반도 함께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독특한 트랙이 하나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자기의 이 고향, 자기의 그 부모님의 고향인 버진 아일랜드, 이 카리브해의 칼립소 리듬을 했던 세인트 토머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곡들 녹음이 있지만 여기서도 제일 독특한 트랙이 바로 모리타트라는 트랙입니다. 모리타트는 이게 이제 클래식 음악인 거죠.
1: 네.
0: 바로 독일의 작곡가 쿠르트 바일이 그 1902

0: 28년에 작곡한 이 독일어로 Die Dreigroschen Oper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서푼짜리 오페라.
1: 예, 예.
0: 한마디로 아주 그냥 싸구려 오페라라는 이 그 작품을 썼었는데 이 쿠르트 바헬이 이 곡을 쓸 때 한마디로 독일 후기 낭만주의 와그너 오페라 같은 이런 그 좀 약간은 지나치 그 사람 이제 쿠르트 바헬이 볼 때
1: 과한
0: 너무 과하다 이런 좀 현악적이고 너무 거대하고 허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오페라들 후기 낭만주의 오페라들을 약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쓴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곡으로부터 딱 200년 전 그 1728년에 런던에서 존 게이라는 작곡가가 이 거지 오페라 라는 곡을 써서 런던에서 대히트를 하게 되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 오페라, 특히 헨델 오페라를 이렇게 좀 비꼬기 위해서 쓴 뮤지컬 같은 작품인데 이 작품을 기점으로 헨델을 중심으로 한 런던의 이탈리아 오페라가 이렇게 쇠락해가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작품에 대한 오마주로 쿠르트 바헬이 썼던 서푼짜리 오페라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바로 매키 메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맥 더 나이프인데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이 아주 그 잔혹한 살인자죠. 그리고 강도 집단의 두목입니다. 바로 이 매키 메서가 부르는 이 노래가 모리타트, 매키 메서의 발라드거든요. 모리타트라는 것이 독일어로 모리라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 말이나 라틴어 어원에 모르가 들어가면 그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그리고 타트는 했던 행동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살인을 뜻합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살인자의 발라드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익살스러운 그런 곡인데 바로 이 매키 메서의 발라드를 이제 소니 롤린즈가 새롭게 재즈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모리타트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1: 네.
0: 테너 색소폰에 소니 롤린즈, 피아노에 토미 플래너건, 베이스에 더그 워킨스, 그리고 드럼에 맥스 로치입니다. 1956년 6월 22일 역시 루디 반 겔더 스튜디오에서의 녹음입니다.

0: 소니 롤린스였습니다. 테너 색소폰에 소니 롤린스, 피아노의 토미 플래너건, 베이스 더그 워킨스, 드럼의 맥스 로치였습니다. 1956년 6월 20일 뉴저지 반겔더 스튜디오 녹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원곡 크루트바일의 서픈자리 오페라 매키 메서의 발라드 들으셨습니다.
1: 이번에 이제 예. 그 타계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70대 후반.
0: 네.
1: 그래도 여전한 그 연주를 들려주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셔서 그 활동을 좀 이제 줄이고 있다가 이제 2014년에는 완전히 연주 활동에서는 은퇴를 하셨었는데요. 네. 그 뒤에도 이제 많은 뭐 인터뷰나 뭐 이렇게 그 강연 이런 것들을 이어가다가 이제 이번에 타계를 하셨는데 참 명복을 빌면서
0: 네.
1: 여전히 이런 예술들이 또 우리 곁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계속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는 예.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니 롤린스가 타계한 바로 다음 날이 또 마일스 데이비스의 탄생 100주년
0: 그렇습니다.
1: 기념회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반 중에서
0: 네.
1: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그런 곡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전에도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음반들 중에서 클래식 악기들이 등장하는 음악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0: 네.
1: 그 사실 그 마일스 데이비스를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의 그 위상 이제 재즈 음악에서의 마일스 데이비스의 위상을 클래식 음악과 비교한다면 베토벤에 거의 가까운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재즈계의 베토벤이다.
1: 그렇죠. 이 스윙 시대의 듀크 엘링턴을 바흐라든지 하이든 정도의 위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0: 예.
1: 뭐 셀로니어스 몽크 같은 분을 모차르트에 비견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바로 이 마일스 데이비스를 베토벤 네, 비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0: 네.
1: 이 베토벤도 고전파 음악을 자기가 완성한 사람이면서 그 형식을 다 깨고

0: 낭만파 음악의 문을 연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재즈의 최고 그 아주 그 뭐 비밥 시대, 하드밥 시대의 최고 거장이면서도 거기에서 새로운 형식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있던 형식을 계속 파괴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이제 시대에 발맞추어서 심지어 80년대까지 퓨전 재즈까지 이렇게 재즈의 변천사를 온몸으로 이렇게 혁신가로서 이렇게 일구어냈던 분이 마일스 데이비스인데요. 이 그 버스 오브 쿨이라는 앨범과 함께 쿨 재즈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마일스 데이비스. 이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계속 뭔가 갈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근데 마침 버스 오브 쿨에서 함께 일했던 편곡자가 길 에반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또 재즈 역사상 최고의 편곡자이자 오케스트레이션의 대가였던 거죠.
1: 아.
0: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대편성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발매한, 녹음한 다음 음반이 Miles Ahead라는 음반이었습니다.
1: 이 음반 되게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15인조 이상의 빅밴드를 만들어서 트럼펫, 색소폰 같은 재즈의 대표 악기들뿐만이 아니고 플루트, 베이스, 클라리넷, 호른 같은 악기들까지 다 이렇게 참여시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신이 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4장의 음반을 만들어 더 빚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최고의 음반 중에 하나가 Sketches of Spain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스케치라는 네. 제목이죠. 그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어떤 뭐 일대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순간을 포착한 마일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돈치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본인이 마일즈 역할을 맡기도 했던, 거기에 영화에서도 보면 이 마일즈 데이비스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자기 음반이 계속 나오죠. 근데 DJ한테 전화를 겁니다. 딴 거 다 그 음반들 나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DJ가 그러면 뭐 신청곡 있으십니까? 본인 연주 중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Sketches of Spain 중에서 솔레아라는 곡 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일즈가 애착이 있는 참 그 명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도 길 에반즈가 대규모 빅밴드를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첫 트랙만 엄청난 길이의 아란후에즈 협주곡을 이렇게 연주를 했거든요.
1: 네.
0: 그 뭐 유명한 2악장 아다지오를 이 금관악기 편성으로 마일즈가 이제 플루겔혼, 훨씬 이 트럼펫보다 부드러운 플루겔혼 연주를 들려주면서 아주 그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의 재즈화를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마일즈가 이제 이 협주곡의 아다지오 악장을 연주하면서 부드럽게 연주할수록 강해지고 강하게 연주할수록 부드러워진다.
1: 오.
0: 참 오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길레반스도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란후에스 협주곡 중에서 아다지오, 뭐 너무나 유명한 이 선율을 길 에반스의 편곡과 지휘로 빅밴드의 그 협연에 맞추어서 플루겔혼으로 연주하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 전반부만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길이가 네. 긴 작품이라서요. 1959년에서 60년에 걸쳐 녹음이 된 이 연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1: 네.

0: 아쉽지만 여기까지 로드리고 아랑페즈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길 에반스 편곡과 지휘 마일스 데이비스의 플루겔혼 연주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1: 네. 그 사실 이제 마일스와 이 소니 롤린즈 오늘의 두 주인공 이 두 분이 함께한 시기가 길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이 50년대 초반에 그 마일스 이 소니 롤린즈가 아직 한 악단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제 마일스하고도 협연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 정식으로 1955년 언저리에 여름에 이제 마일스 퀸텟에 합류를 했다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을에 그냥 탈퇴를 하고 이제 겨울부터 클리포드 브라운하고 함께 하게 되고 마일스 퀸텟에는 바로 그 유명한 존 콜트레인이 합류하게 되기 때문에
0: 네.
1: 연주가 그렇게 같이 한 연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0: 네.
1: 이 존 콜트레인도 올해 9월이 되면은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1954년 6월 29일에 소니 롤린즈가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여러 녹음들 중에 몇 개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니 롤린즈가 작곡한 올레오, 에어긴, 독시 뭐 이런 곡들을 자기가 이제 직접 참여해서 연주한 그 54년 녹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의 끝곡으로는 그보다 앞선 아까 그 소니 롤린즈가 여러 이 거장들하고 많이 이렇게 협연할 때 그 1951년에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연주한 이 녹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끝곡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0: 네.
1: 이 아서 존 스톤이라는 또 스윙 시대의 작곡가가 쓴 재즈 스탠다드 My Old Flame,
0: 네.
1: 나의 옛 연인 이 곡을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과 소니 롤린즈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월터 비숍 주니어의 피아노 토미 포터의 베이스, 아트 블레이키의 드럼 연주로 1951년 10월 5일 뉴욕 에이펙스 스튜디오 여기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거기에서 녹음한 기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My Old Flame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뮤직 크리에이션 다음 주 금요일 또 기대하겠습니다. 유정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엔지니어 노종구,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이가 연주한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혁입니다. 여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선유도 공원에는 시간의 정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버려진 정수장 시설 위에 풀과 나무를 다시 자라게 만든 곳인데요. 이맘때쯤이면 바스라져가는 잿빛 콘크리트와 막 짙어지기 시작한 초록 실록이 묘한 조화를 이루곤 합니다. 이 공간을 설계한 조경가 정영선은 마음이 쓸쓸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낡은 콘크리트와 어린 잎사귀처럼 서로 다른 시간에서 온 것들이 만날 때 그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생겨나 빈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기록들이 음악이 되어 만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이야기 하나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2번 C단조, 강충모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첫 곡이었습니다. 선유도 공원, 시간의 정원을 검색해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대나무 숲도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 이국적인데 마음이 푸릇푸릇해지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5월 29일 금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준비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세요.

0: 음악과 함께 마음속 이야기꽃을 피워보는 시간입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시나요?
1: 8월에 있을 KBS 교향악단 정규 연주회인데요.
0: 네.
1: 이날은 협연자가 특히 피아니스트 김세현이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0: 저 너무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세현,
1: 네.
0: 한국 피아니스트의 새로운 계보를 잇게 된 그런 연주자예요.
1: 정말 어려워요. 아직 2007년생이니까 10대 연주자인데도 아무래도 작년에 롱티브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실력을 증명했어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만 17세의 나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0: 와, 그리고 그때 우승했을 때 2위를 비워두고 우승을 해서
1: 네.
0: 독보적인 1위를 한 거였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1: 가끔씩 있어요. 정말 가끔씩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2위 자리를 비우면서 1위를 한 피아니스트에 더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 2위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예를 들면은 2005년에 쇼팽 콩쿠르에서 당시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아츠가 우승을 할 때 2위를 비워두고 임동혁, 임동민 피아니스트를 3위에 배치를 했었거든요.
0: 기억납니다.
1: 네. 아마 라파우 블레아츠의 실력도 대단했지만 폴란드에서 드디어 엄청난 스타가 나왔는데
0: 자국의 스타.
1: 네. 지메르만 이후로 이렇게 대단한 스타가 나왔으니까 한번 제대로 밀어주자라는 생각에 2위를 비우고 1위에 올려놨던 것 같아요. 뭐 추측을 해보면 그런
0: 네네.
1: 것 같습니다.
0: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1: 네. 그리고 반면에 그것도 있지만 1위를 아예 비우고 2위부터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봤어요.
1: 네. 그 콩쿠르에는 우리 콩쿠르가 1위를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콩쿠르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0: 네. 그때 높아요.
1: 맞아요. 그래서
0: 1위 주지. 얼마나 힘들게 연주자들이 맞아요. 그 자리를 그 순간을 위해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1: 그래서 쇼팽 콩쿠르가 또 대표적인데 네. 한동안 1위를 비우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1위를 내주기도 하고
0: 네.
1: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김세현에 앞서서 피아니스트 이혁이 롱티브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롱티브 콩쿠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연이어서 한국인 피아니스트에게 1등을 준 거잖아요.
0: 맞아요.
1: 방클라이번 콩쿠르도 선우예건 피아니스트 이후에 임윤찬 피아니스트에게 또 이렇게 상을 준 거 보면은
0: 진짜 이례적이에요.
1: 네. 정말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콩쿠르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면 국적 상관없이 그냥 정말 그 실력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들이 피아노를 정말 잘 치기는 해요.
0: 이쯤 하면은 대한민국의 피아노 학원 문화를 세계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1: 저는 정말로 이 피아노 학원 문화가
0: 네.
1: 지금의 K클래식의 선봉장에
0: 그렇죠.
1: 네, 뭐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그 피아노 문화가 이런 코코로 1등과 상당한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연주자들이 다 어떻게 피아노를 시작하였습니까? 엄마의 손을 잡고 뭐 동네 상가에 있는 학원 갔습니다. 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시작 나이도 되게 어려요.
0: 그렇죠. 그렇죠.
1: 5살, 뭐 네. 4살 이렇게 시작하는
0: 맞아요.
1: 경우도 많고
0: 네.
1: 재능을 발휘했다기보다는 피아노 학원 덕분에 그 재능을 발견당했다.
0: 그렇죠.
1: 라는
0: 그렇죠.
1: 표현이 더 맞을 것 네. 같아요.
0: 김세현 씨도 그렇게 피아노를 아마도 시작했을 텐데
1: 네.
0: 네. 그의 연주를 준비하셨다고
1: 맞아요.
0: 해서
1: 김세현 피아니스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음반은 없지만 실황 연주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0: 네.
1: 이 음악 한번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0: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이어서 포레의 즉흥곡 2번, 그리고 트레네의 4월의 파리에서 모두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2025년 파리 샹드마르스 공연 실황 버전으로 감상하시죠.

0: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포레의 즉흥곡 2번, 그리고 방금 들으신 트레네의 4월의 파리에서 모두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025년 파리 샹드마르스 공연 실황 버전으로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세현 외에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피아니스트는 누가 있을까요?
1: 한국의 피아니스트들은 뭐 너무 유명하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사실은 더 소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활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다른 차세대 피아니스트 중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또 있어요.
0: 네.
1: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알렉산더 말로페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0: 일찍이 자주 꼽아주셨었죠. 네. 알렉산더 말로페이프. 내한 공연 올 때마다 추천을 여러 차례 해주셨었거든요.
1: 맞아요. 지금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말로페이프가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이면찬이나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와 동년배 피아니스트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 사실은 이 말로페이프가 최근에 베를린필에 데뷔를 하겠다는 소식을 최근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0: 오, 이야, 허명현 씨가 몇 년 전부터 알렉산더 말로페이프 주목해야 한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역시 보는 눈이 틀리지 않으셨네요.
1: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베를린필에 데뷔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베를린필에 데뷔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0: 그럼요.
1: 베를린필이 절대 아무나 뭐 협연자로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를린필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이 세대에 너는 대표 피아니스트다라고 인증을 해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말로페이프가 사실은 지금까지 뭐 여러 대단한 오케스트라랑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베를린필은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탑티어 오케스트라인 만큼 정말 그렇죠. 본인한테도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0: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또 그리고 잠깐 지금 지휘자가 누구죠? 베를린필?
1: 키릴 페트렌코.
0: 아, 최고네요.
1: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보기 어려운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요.
0: 네. 근데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차례 왔잖아요.
1: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이제 그게 뭐 단순히 한국 팬들을 위한 립서비스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얘기를 정말 많이 한 피아니스트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자주 한국에 온다면 그 마음이 이제 뭐 진심이었겠죠.
0: 네.
1: 그리고 저는 더 축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베를린필에 데뷔할 때 누구와 데뷔하는지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1: 네. 그런데 상임지휘자인 키릴 페트렌코와 함께 데뷔를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정말 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0: 네, 멋집니다. 그럼 말로페이프의 음악을 지금 같이 들어볼까요?
1: 네, 뭐 말로페이프가 새롭게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0: 네.
1: 음악들 쭉 들어보면은 고향인 러시아를 그리워하는 음악인 게 느껴지는 게 작곡가들이 다 러시아를 떠나서 활동했던 작곡가들이에요.
0: 네.
1: 뭐 어떤 이유로든 러시아를 떠나서 그 고국을 그리워하는 음악들을 작곡한 그런 작품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0: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먼저 글린카의 연가곡

특집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별 가운데 The Lark 이 곡을 발라키레프의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감상하시죠. 알렉산더 말로페예프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다섯 개의 환상적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비가 역시 알렉산더 말로페예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라흐마니노프의 다섯 개의 환상적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비가 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 글렌카가 작곡하고 발라키레프가 피아노로 편곡한 The Lark. 이렇게 두 곡을 알렉산더 말로페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베를린 필 시즌의 데뷔를 앞둔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말로페프의 연주였네요.
1: 사실 다음 베를린 필 시즌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말로페프의 데뷔이기도 했지만 한국의 피아니스트 임윤찬 역시 베를린필에 데뷔를 하게 되거든요.
0: 아, 임윤찬이 베를린필과 협연하게 됐어요?
1: 네. 근데 전 놀랍진 않았던 게 사실 임윤찬은 시간 문제라고 네, 생각했어요.
0: 아, 그렇죠.
1: 네, 말로페프는 생각보다 더 빠른 데뷔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윤찬은 네. 지금 가진 음악이나 성장하는 속도로 봤을 때 베를린필에 정말 적합하기도 네. 하고 정말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름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었고요.
0: 그리고 그러셨군요.
1: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다시 한번 베를린필과 내년 시즌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그런 라인업을 보면 누가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먼 미래에 어떤 피아니스트들이 기록되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0: 좋습니다. 다시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에서는 김세현 피아니스트를 만날 수 있고 2부에서는 어떤 곡이 연주되는 자리인가요?
1: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을 정명훈이 지휘를 해요. 사실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 정명훈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레퍼토리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한국에서 정명훈 지휘자가 함께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꽤나 있었었죠.
1: 네. 많았었고요. 정명훈 지휘자가 한국의 오케스트라와 한 적도 있고 내한 오케스트라와도 한 적이 있는
0: 네네.
1: 그만큼 정명훈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0: 예, 지난번엔 카르멘 전해주셨었는데 네. 확실히 정명훈 지휘자는 교향곡뿐 아니라 오페라, 발레 음악 등에 강한 걸까요?
1: 아주 강해요.
0: 아주 강하다. 네.
1: 이런 발레나 오페라 작품은 교향곡이랑은 조금 다르게 선율들이 어떤 장면이나 캐릭터를 노래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교향곡처럼 그렇죠. 선율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그 맛이 살아나는데
0: 그렇지요. 극음악이니까
1: 맞아요. 정명훈은 그 선율들을 그냥 흐르게 하지 않고 선율을 숨을 쉬게 만들고 심장박동을 선율에 부여를 하는 것 같이 네, 그 선율이 정명훈이 지휘하면 갑자기 다른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0: 네.
1: 음악이 저절로 긴장이 생기고 드라마가 생기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오페라 작품을 정명훈 마에스트로는 네. 멋지게 만들어내실 수밖에 없네요.
1: 밋밋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정말 눈앞에 살아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0: 네.
1: 그래서 정명훈의 음악은 지난번에 카르멘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뜨거운 속성을 가진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가운데 몬테규와 캐퓰렛, 줄리엣 무덤 앞에 로미오, 줄리엣의 죽음, 정명훈이 지휘하는 로얄 콘세르테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0: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가운데 몬테규와 캐퓰릿, 줄리엣 무덤 앞에 로미오, 줄리엣의 죽음 감상하셨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테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와, 이 젊은 남녀의 사랑과 비극이 소리로만 들어도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1: 네, 마지막 장면은 지금 뭐 같이 들어보긴 했지만 주선율이 흐를 때 뒤에 목관 악기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릴 정도로 정말 세부적으로 잘 마이스트로가 묘사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0: 네, 네. 헌명윤 씨는 당연히 또 가시겠네요.
1: 네, 뭐 사실은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에요.
0: 네, 네. 기다리고 계신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 오늘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보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윤수영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숙제인데요. 숙제라고 하면 왠지 숙지하다, 숙련하다처럼 한자 익을 숫자를 쓸 것 같지만 의외로 잠잘 숙자를 사용합니다. 잠잘 숙자에는 묵다, 오래 두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죠. 숙제는 원래 과거에 서당이나 학당에서 미리 내주는 시나 글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서당이 없어지고 학교가 생기면서 단어는 그대로 남아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건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하룻밤 이상 마음에 품고 묵혀둬야 한다는 뜻에서 잠잘숙이라는 글자가 썩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쓰는 인생의 숙제라는 표현에도 오래 남아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라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께는 인생의 숙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책상 앞에 앉아야 시작됐던 학창시절 숙제처럼 문 밖을 떠돌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야 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나는야 세자비였습니다. 마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이 숙제의 한자 숙은 숙지하다와 같은 익을 숙자가 아니라 잠자다, 묵다, 오래되다 라는 뜻을 가진 숙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묵을 숙을 쓰는 다른 단어들에는 뭐 숙명, 숙환, 숙적 등이 있더라고요. 다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숙제도 원래는 그렇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거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숙제를 미루지 않고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늘 미뤄뒀다가 몰아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반성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샵 9310번, 우물정자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 이용하시면 정보 이용료 없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집에는

로세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열심히 문자 넣어주시고 또 콩 게시판에 신청글 넣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요즘 제가 듣는 곡 혹은 제가 즐겨 들었던 곡들을 좀 쫙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아 제가 그 시절에 이 음악을 참 많이 들었었구나 그런 생각도 새록새록 나기도 했고요. 요즘 듣는 음악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경향이 저도 몰랐었는데 한눈에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플레이리스트는 잠시 뒤 2부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가속도 외치 작품 234번 듣겠습니다.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아리아의 연주였어요. 다음 곡은 로세티의 호른 협주곡 2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사라 윌리스의 호른과 요하네스 메저스가 지휘하는 쿠오프트펠츠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로세티의 호른 협주곡 2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사라 윌리스의 호른과 요하나스 모세스가 지휘하는 쿠어프펠츠 침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 B플랫 장조 리옹 547번 전곡 들을 텐데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몰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줄리아노 까르미놀라의 바이올린과 얀 포글러의 첼로, 라 폴리아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B플랫 장조 리옹 547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몰토까지 전곡 들었고요. 줄리아노 까르미놀라의 바이올린과 얀 포글러의 첼로, 라폴리아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저도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담으려다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어떤 곡들을 내가 좋아했던가 좋아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또 새록새록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좀 실내악이라든지 아니면 그 독주곡, 그러니까 협주곡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악기가 뭐 두 악기 정도 나와서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곡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는데, 아, 저 플레이리스트 공개하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하네요. 네. 다음 곡 먼저 들을게요. 파가니니의 소나타 콘체르타타입니다. 이 곡도 두 악기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곡이죠.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고요.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과 카즈이토 야마시타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파가니니의 소나타 콘체르타타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였습니다. 제임스 콜베이의 플루트와 카즈이토 야마시타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승자님께서 신청하신 곡 들을 텐데요. 제가 예전에 추천곡 할 때 한번 또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E플랫장조 작품 44번을 여러분께 좋아하는 곡이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2악장 듣겠습니다. 조나단 블리스의 피아노, 엘리아스 현악 4중주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승자님 덕분에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의 플랫장조 가운데 2악장 들었습니다. 인모도 두나 마르치아 운뽀꼬 라르가만테 도나탄 블리스의 피아노 엘리아스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책 선물 드리고 있죠.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음악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양경원의 책 클슐랭 가이드입니다. 도서출판 구름의 시간에서 출간한 이 책은 클래식을 공부가 아니라 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어주는데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안에서 한번 쉬어보자고 말이죠. 책에서는 목차를 모차르트의 봄, 베토벤의 여름, 바흐의 가을과 차이콥스키의 겨울로 나눠서 내 작곡가의 대표곡을 일상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소개합니다. 책 속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음악도 함께 들으실 수 있어서 더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한데요. 누구나 부담 없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게 만든 책 클슐랭 가이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진솔한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5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피어 엘리제 이모진 쿠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이모진 쿠퍼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원래 함께하는 금요일 코너죠.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오늘은 저의 추천곡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엮어서 듣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언제나 이 시간에서는 애청자분들과 제작진이 함께 선곡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DJ가 고른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고 좋아하던 음악, 평소에 뭐 좀 기분이 처질 때라든지 우울할 때 또는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때 각종 상황에서 듣는 음악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추천곡으로 또 뭘 보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곡은요. 저희 KBS 클래식 FM 개국 40주년 기념 음반에서 제가 소개를 하기도 했던 곡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애정하는 곡이고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9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인데요. 제가 당시에도 왜 클래식 FM에서 항상 아침 방송이나 낮 방송을 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상큼한 곡 듣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보다 더 상큼할 수 있을까? 제가 또 관악기를 좋아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에 답답해져 온다면 맑은 공기처럼 이 곡을 들이켜 주세요 라고 추천사에 썼더라고요.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찾아봤었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항상 공기 정화가 되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시기스팔트 쿠이켄의 바로크 바이올린, 프란스 브리헨의 리코더, 빌란드 쿠이켄의 바로크 첼로, 그리고 구스타보 레오나르트의 합시코드와 지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번호 1049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구스타보 레온하르트의 합세코드, 지기스발트 쿠이켄의 바로크 바이올린, 프란스 브리헨의 리코더, 빌란드 쿠이켄의 바로크 첼로의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공기 정화가 좀 됐나요? 이어서 또 저의 첫사랑 같은 곡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제가 모차르트를 워낙 좋아해서 사실 모차르트의 뭐 피아노 협주곡을 해볼까, 교향곡을 해볼까, 뭐 실내악곡을 해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저에게는 이 곡보다 또 더 강렬한 곡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 곡을 먼저 듣고 다음 기회가 되면 다른 곡도 같이 들으려고 해요. 오늘 제가 고른 음악은 모차르트의 플루크 하프리미안 협주곡 C장조 퀘엘 299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입니다. 에마누엘 바위의 플루크와 마리피에르 랑글라메의 하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크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결 299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였습니다. 에마누엘 바위의 플루크와 마리 피아르 랑글라메의 하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아, 플루크와 하프가 정말 천상에서 나는 소리같이 천사의 음악같이 저는 느껴져서 이 곡을 참 좋아하고요. 제가 플루트를 좀 하기도 했지만 하프도 한때 굉장히 전공하고 싶어서 또 유심히 봤던 악기 중에 하나라서 이 두 악기의 조합은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원픽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제가 또 피아노 트리오 곡들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또 현을 제가 직접 배우진 못했어서 현 소리를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골라본 곡 또 제가 좋아하는 오늘은 제가 좋아한다는 말을 너무 남발할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고 또 멘델스존을 참 좋아하는데요.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킬로 골라봤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그 임동혁 씨, 양인모, 그리고 문태국 씨, 이렇게 세 명의 연주 화면으로까지 이제 보면서 동영상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 호흡을 느끼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데스조는 피아노 트리오 1번 디단조 작품 49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킬러였습니다.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디단조 가운데 2악장입니다. 이 만데스조는 참 유려한 느낌, 그 노래하는 듯한 그런 기악곡도 참 좋아한다면 또 아렌스키의 이 톡톡 튀는 이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도 더 기분 전환하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좋은 곡이더라고요. 그 심각하게 이어지는 어떤 멜로디 가운데서도 항상 그 백미 역할을 해주는 이런 톡톡 튀는 악장들. 참 왜 음악회 가서도 그 순서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오늘은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 1번 디단조 작품 32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트리오 반더로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이 곡은 제가 어느 분께 CD를 물려받으면서 그 CD 안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즐겨 듣게 됐던 곡인데요. 이렇게 내가 아는, 왜 저는 아직도 CD로 음악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CD를 아직도 소장하고 CD로 듣는 걸 굉장히 즐기는데요. 그런데 내가 고른 CD만 있으면 좀 한정적인데 누구한테 이렇게 좀 추천받거나 선물 받거나 했던 그런 CD에서 보석 같은 곡을 발견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곡으로 여러분도 또 그런 경험을 하시겠죠. 이번에 들을 곡은 워낙 유명한 곡이고 제가 워낙 좋아한다고 항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빼놓을 수 없어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74번 비창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아다지오 라멘토소 감상하겠습니다. 예프게니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비창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아다지오 라멘토소였습니다. 예프게니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그 피아노 트리오도 저는 참 좋아하고 또 발레 음악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비창을 고른 건 아 뭐 그 뭐 이야기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도 울 수 있구나. 아, 내가 소리 내어 엉엉 울지 않아도 이렇게 음악으로 온몸으로 슬픔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 저는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항상 감정이 저 대신 울어주는 비창, 제가 울고 싶을 때 듣기도 하는 곡이고 또 감동에 빠지고 싶을 때도 함께하는 곡입니다. 여러분은 또 모르겠어요. 요즘 날씨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날씨와 상관없이 종종 듣곤 합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이게 선물 받았던 음반에 있었던 곡이에요. 저는 큰 이제 제가 고른 게 아니어서 큰 기대 없이 틀었는데 너무 좋은 곡들 이렇게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나 또 아침에 좀 기분 좋게 깨고 싶을 때나 듣기에 좋은 곡들이 참 많은 알보라다라는 앨범에서 골라봤는데요. 파야의 호따입니다. 오펠리 가야르의 첼로와 에마누엘 로스펠더의 기타 연주입니다.

파야의 호따였습니다. 역시 또 춤곡만큼 신나는 게 없더라고요. 오펠리 가야르의 첼로와 에마누엘 로스펠더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곡을 전해드릴 때가 됐네요. 제가 고른 플레이리스트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쏙 들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곡으로 참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휴직 기간이 길었는데요. 3년 넘게 집에서 또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길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세상의 모든 음악 앨범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10집 저녁이 꾸는 꿈에 첫 번째 수록된 곡이거든요. 이 곡 I Love You와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인데요.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곡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접속곡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 곡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이도 위안을 받았고 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곤 했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이번 한 주 고생하셨다고 다독이면서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컨스피레이 합창단의 노래로 들을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스타프 말로의 Das Lied von der Erde, 대지의 노래 전곡을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히, 테너 프리스 분들리히, 오토 클램페러가 주의하는 유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라벨 편곡 버전입니다.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2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예조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6개의 변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6 스비아투슬라 브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70년 레코딩입니다.

해드릴 때 어떤 특성을 지닌 지휘자인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기는 시대악기 사용을 하지 않고 현대악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연주 스타일은 시대악기 스타일, 간명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연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명료하면서도 스케일 큰, 그리고 간명한 연주 듣는 사람을 매료시키는데요.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음원은 연주 자체도 뛰어나지만 이 녹음 상태가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RCA 리빙 스테레오의 표상고도 같은 그런 음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임장감,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질감,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이 녹음 기술은 1950년대에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연주를 들으면, 이 녹음을 들으면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질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의 전람의 그림, 라벨 편곡 버전,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연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2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모데스트 무솔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라벨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연하는 로열필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전주곡과 알레그로, 미셸 슈발베의 바이올린, 칼 앵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전주곡과 알레그로, 미셸 슈발베의 바이올린, 칼 앵헬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구스타프 말러의 대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잘 알려진 것처럼 한시를 번역했죠. 독일어로 베트케가. 그걸 가사로 해서 구스타프 말러가 모두 6개 악장의 작품으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교향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교향곡과 성악곡의 중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쇼펜하우어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은 어떤 염세주의 철학관 이런 것들을 한시에서 착안해서 그걸 음악화하고 있는 그런 개성 있는 작품입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대지의 노래, 첫 번째 곡 대지의 비탄에 관한 술노래, 두 번째 곡 가을의 외로운 자, 세 번째 곡 젊음에 대해서, 네 번째 곡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봄의 술 취한 자, 마지막으로 앞시트 이별로 이어집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대지의 노래,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히, 테너 프리츠 분들리히, 오토 클램페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돼지의 노래,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히, 테너 프리스 분들히, 오토 클램페르가 지휘하는 유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윌리엄 버드의 노 아마릴리스 댄스 인 그린, 더 힐리어드 앙상블과 런던 바로코가 함께합니다.

윌리엄 보드의 No Amaryllis Dance in Green, The Hilliard Ensemble, London Baroque가 함께했습니다. 명인 중 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초여름꽃 샤스타 데이지의 별칭은 달걀꽃. 하얀 꽃잎이 노란 꽃 중심을 빙 둘러싼 모습이 꼭 달걀 후라이를 닮았습니다. 기존의 데이지보다 더 크고 더 하얀 꽃을 원했던 미국의 원예가 루서 버뱅크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들국화를 섞은 뒤 다시 동양의 섬 국화를 더해 새로운 품종의 데이지를 만들어냈죠. 이름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눈 덮인 설산 샤스타 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비의 홍소연입니다. 샤스타 데이지가 활짝 피었습니다. 초여름이구나 싶어요. 샤스타 데이지에서 데이지는 데이, 하루와 아이, 눈이 합쳐진 말로 데이즈 아이, 그러니까 하루의 눈을 뜻합니다. 해가 뜨면 꽃잎을 활짝 열고 밤이 되면 다시 오므라드는 성질 때문에 마치 낮이 되면 눈을 뜨는 것처럼 보여서 붙은 이름이죠. 그래서 데이지는 희망, 기쁨, 또 새로운 하루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요즘 활짝 핀 샤스타 데이지는 초여름의 기쁨. 샤스타 데이지가 건네는 초여름의 기쁨을 놓치지 말자는 뜻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19, 20세기 영국 작곡가입니다. 로저 퀼터의 Two Daisies, 데이지에게 였습니다. 로버트 헤리게 씨의 곡을 붙인 연가곡집 줄리아에게 중에서 네 번째 곡이었어요. 이 연가곡집은 사랑하는 여인을 자연에 빗대서 표현한 가곡들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곡 데이지에게는 줄리아가 잠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가 뜨면 꽃잎을 활짝 여는 데이지, 하루의 눈, 이 명칭과 정말 딱 들어맞는 가사죠. 알토 캐슬린 페리어의 음성, 존 니마크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달걀 프라이라고 했더니 오셨네요, 백진욱님. 백진욱님께서 메추리알 프라이라고 탁 정확하게 표현한 그 꽃이죠. 활짝 핀 샤스타 데이즈를 보면서 떠나가는 5월의 아쉬움을 털고 새로운 6월, 초여름의 기쁨을 시작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138 쓰시는 분께서 여름이라는 단어보다 초여름이라고 하니까 뭔가 설렘이 느껴진다고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아쉬움보다는 산뜻하게. 박봉용님, 초여름에 지천인 데이지꽃, 여름꽃이죠 하셨고요. 4291 쓰시는 분, 샤스타 데이지와 마가렛꽃은 구분이 어려워요 하셔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비슷해요. 뭔가 굳이 구분을 지어서 표현하자면 그 마가렛꽃의 그 중간 노란 부분이 조금 샤스타 데이지보다 큰가? 저의 희망이고 기쁨의 원천인 노래의 날개 위에와 함께합니다.

와라. 제가 그러니까 노나리 우리 사둘 구하나 쓰시는 분의 샤스타 데이지인가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독일 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 랩에 남 슈베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9세기 독일 리트를 책임졌던 특히 서사가곡 발라드의 완성자 대명사처럼 불린 작곡가입니다. 카를 레베의 톰 데어 라이머 시인 톰 작품 번호 135 들어보시죠. 이 곡 또한 13세기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음유 시인이죠. 토머스 더 라이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 노먼 쉘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참 클라리넷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였죠. 루이스 슈퍼의 자에 스틸 마인 헤르츠 고요하라 내 마음이여 작품 번호 101의 3이었습니다. 고요하라 내 마음아 깨어지려 하지 마라 너희 눈물들아 흘러내리려 하지 마라 비록 희망이 다신 내게 말 걸지 않을지라도 신실한 마음에게 하늘은 여전히 자비로울 테니 이 뭔가 과거의 아픈 기억과 격정적인 감정을 누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율리아 바라디 한스 슈네베르그의 클라리넷 하르트무트 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발라드 카를 레베의 시인 톰이었습니다. 작품 번호 135.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가 불렀고요. 노먼 쉘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역시 19세기 작곡가인데요. 프랑스 작곡가의 샹송 들어보시죠. 앙뚜아 흐나르의 Le temps des cerises. 체리의 계절입니다. 체리가 익을 무렵 사랑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조금은 쓸쓸한 느낌의 노래인데요.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체리가 익을 무렵을 사랑하리 마음속 그 추억과 함께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앙뚜반 르나르의 샹송 체리의 계절이었습니다.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박지미님께서 마가렛 꽃잎은 저처럼 통통하고 샤스타 데이지는 소연님처럼 날씬하죠 하셨는데 제가 이래서 보라를 안 해요. 제가 날씬한 줄 모르시잖아요. 상상을 하세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상상해 주세요. 아, 그리고 최석근님, 아, 제가 벌써 4년이 됐나요? 사실 저 모르고 있었어요. 하루 땡겨서 4주년 축하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이병유님도 장은주님도 축하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아, 벌써 4년이 됐군요. 와, 전 한 3년 됐나 그랬거든요. 아,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만큼 제가 그게 나날이 진행 실력이 늘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서 또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러네요. 우리 야간반 단골손님 최양미님 오랜만에 진짜 대구방송 지금 정규방송 청취하고 계신다고 밤에는 안 오실 건가요? 그리고 강영실님 사전투표하셨군요. 여전히 또 걷고 계시고 8644 쓰시는 분께서도 사전선거 투표하고 나오시는 길이라고 저도 내일 하려고요. 사전투표. 이정연님 5월의 끝자락을 기분 좋게 보내며 감사했다고 잘 지냈다고 인사하고 6월을 맞이하겠다고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경수님, 이윤영님, 이승구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스럽고 또 익살스러운 이탈리아 칸초네였습니다. 재즈한 느낌도 있고요. 지지 치켈레로의 보쿠치아 디로사, 장미의 입술이었어요. 이 장미 같은 입술을 가진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로맨틱한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스테파노 볼라니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의 국민 오페라 사르수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카발레로의 아프리카 여인의 이중창 중에서 이중창 들어보시죠. 내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해 주세요.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와 테너 베르나베 마르디의 하모니, 유제니오 마르코가 지휘하는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 20세기 사랑받았던 스페인의 국민 오페라 사르수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루페르토 차피의 사르수엘라 어린 연인 중에서 깐시온 델라 히타나 집시 소녀의 노래였습니다. 스페인의 민속적인 색채와 또 집시풍의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었죠.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 상헬레스, 라파엘 프리백 데 브르고스가 지휘하는 에스파냐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페르난데스 까벨레로의 사르수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여인의 이중창 중에서 이중창, Comprende lo grave de mi situación. 내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해 주세요. 아프리카 여인 하면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자쿠모 마이오베어의 오페라 아프리카 여인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아주 코믹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와 테너 베르나베 마르띠의 하모니 유제니오 마르코가 지휘하는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2번 3악장 녹턴 선율을 바탕으로 한 노래 이 작품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예, 프랭크 라이트가 뮤지컬을 위해서 뮤지컬 넘버를 위해서 이 곡을 편곡했습니다. And this is my beloved 테너 마리오 란자의 음성입니다.

알렉산드르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2번 3악장 녹턴 선율을 20세기 미국 작곡가 프랭크 라이트가 편곡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And this is my beloved. 테너 마리오 란짜가 불렀습니다. 지동민님, 출석 체크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잘 하셨습니다. 콩밭에서 하시면 되죠. 임태희님, 소연하느님, 노날과 함께 쭉 고고싱 갑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엉덩이가 좀 무겁다고.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독일 라인강의 전설 로렐라인은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과 같은 유형의 신화 모티프를 공유하는 문화적 친척에 가깝습니다. 일단 두 전설의 기본 골격이 꽤 닮아있죠. 로렐라인은 라인강이 좁아지고 물살과 암초가 거센 위험 수역에 살고요. 세이렌은 암초가 많은 지중해 섬과 해역에 삽니다. 로렐라인은 라인강 절벽 바위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라인강의 요정과 마녀로 신화화된 존재. 세이렌은 섬이나 바위 위에서 노래하는 존재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반인 반조의 모습이었고요. 중세 이후에는 인어형으로도 그려진 존재. 하지만 둘 다 노래와 미모로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항로와 조터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 암초에 걸려서 난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들이죠. 민속학과 신화학에서는 이들을 모두 노래하는 여성 존재가 물가에서 남자를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물의 여인 모티프의 변형으로 해석합니다. 로렐라이에 대해서는 중세 이후 라인강 항로를 둘러싼 전승과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이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 모티프와 결합하면서 완성된 전설, 이렇게 해석하고요. 라인강의 사이렌 같은 존재, 독일판 사이렌, 세이렌형 팜무파탈로 소개하곤 하죠. 19세기 이후 로렐라이 전설은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됐는데요. 이를 본격적으로 산막 오페라로 완성한 작품 가운데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카탈라니의 로렐라이가 있습니다. 라인강의 전설 속 로렐라이를 주인공으로 사랑과 배신, 저주 속에서 한 여인이 전설 속 로렐라이와 같은 치명적인 존재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린

3막짜리 낭만 오페라. 그 1막에 푸르른 5월의 숲이 등장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안나의 약혼남 발터가 친구에게 5월의 푸른 숲과 라인 강가에서 처음 로렐라이를 보았던 순간을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죠. 푸른 5월, 어느 날 난 숲을 따라 라인 강가로 걸어 내려왔지. 밤이었고 하늘엔 은빛 달이 떠 있었어. 그때 갑자기 아가씨를 보게 됐지.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 그녀는 라인 강가에 앉아 있었고 금발 머리칼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하늘 정령들의 여왕 같았어. 그녀 입술에서는 애수에 찬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 노래는 강가를 따라 메아리 쳤지.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 뒤로 단 한순간도 난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어. 봄날 저녁 라인 강가에서 로렐라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 아찔했던 감정과 그녀의 치명적인 매혹을 노래하는 발터의 아리아, 푸른 5월에 넬 베르데 마조입니다.

알프레도 카탈라니의 오페라 로렐라이 중에서 푸른 5월에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프랑코 코렐리, 프랑코 페라리스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카탈라니의 또 다른 오페라 라 왈리 중에서 여주인공 왈리가 부르는 씩씩한 아리아 에벤네 안드롤론다나 나 이제 멀리 떠나겠어요. 오늘 끝곡입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내가 아직도 쓸쓸히 노래 한 소절로 태어나서 밤마다 아리랑을 부르며 별을 바라보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정호승 시인의 까닭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인간은 어째서 노래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까닭은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하네요. 별을 보고 노래를 하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인생이 너무 짧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원히 살 수는 없는데 세상에 사랑해야 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 모든 것을 꽉꽉 누르고 눌러 노래에 담아 부릅니다. 오늘도 부릅니다. 박경서 작곡 스리슬짝, 박경서의 25연 가요금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박경서 작곡 스리슬짝 박경서의 25연 가야금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정호승 시인의 까닭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밤마다 아리랑을 부르며 별을 바라보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노래한 시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긴 이야기를 이 짧은 노래 속에 꽉꽉 눌러 담아 불러왔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어드릴 곡은 경희 작사 고래아 작곡 불러온 노래 권하신의 노래와 고래아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병희 작사, 고래아 작곡 불러온 노래, 권하신의 노래와 고래아의 연주 먼저 전해드렸어요. 얼마나 긴 이야기들을 짧은 노래 속에 꽉꽉 눌러 담아 불러왔나 귀를 쫑긋하며 들었네요. 그리고 이어드린 곡은 호반 편곡 풍구타령, 김강주의 노래 예결밴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조선 중종 때인 1541년 온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재난 구제를 위한 기본 방침을 각 지방에 내려보냈죠. 그런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수령들은 자기 고을만의 방침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충주 관하에서는 충주 구황 저료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는 무려 27개나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몇 부분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반드시 식은 죽을 먹일 것. 동상이 걸린 사람은 뜨거운 곳에 바로 재우지 말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한 후에 잠들게 할 것. 이렇게 오래 굶은 사람, 노숙을 하다 동상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쓰여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써놓았습니다. 떠도는 백성들을 전수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들을 구휼할 것, 부양할 자가 없는 굶주린 노인은 관하에 보고할 것,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집에는

관할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생존 여부를 파악할 것. 그리고 나아가 당장 올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을 내에 3년 이상 방치된 농지는 농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소를 팔지 말고 다음에 농사를 위해 잘 기르라고 했죠. 노비를 데리고 있는 이들은 함부로 내쫓지 말며 곡식을 훔친 도적은 벌을 주기 전에 먼저 구호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실천한 덕분인지 충주 고을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고 충주 목사 안위는 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정을 베푼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지방관의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고 굳건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수룡음 농 박인기의 피리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강솔립 작곡 화왕계 준비했어요. 꽃 중에 왕엔 모란을 중심으로 아첨을 조사하는 간신 장미 그리고 소신 있고 왕을 위해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던 할미꽃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되는 설총이 신문왕을 위해 만든 단편 설화 화왕계를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 오늘 가야금 연주단 춘호가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강솔리 작곡 화왕계 가이금 연주단 추노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김수철 작곡 행로 함께하시죠. 박영호의 대금과 김성훈의 피리, 백인영의 철가야금과 아쟁, 김수철의 신디사이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김수철 작곡 행로 듣고 왔습니다. 박용호의 대금과 김성훈의 피리, 백인영의 철갈금과 아쟁, 김수철의 신디사이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군데군데 낙서가 그득하다. 집안에 생기가 돈다. 들꽃 활짝 핀 들녘이다. 물거품 부서지는 바닷가 언덕이다. 바다가 화첩이고 통통배가 색색의 크레파스라면 바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됐을까. 고둥, 짱뚱어, 농개, 상어, 새우도 크레파스라면 얼마나 멋진 풍경이 펼쳐질까. 하늘이 화첩이고 비행기와 새와 나비가 색색의 크레파스라면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될까? 이정록 시인의 산문집 시가 안 써지면 나는 시내 버스를 탄다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고향집 곳곳에 어린 조카들이 크레파스로 낙서를 해놓았는데 그 풍경이 꽃핀 들녘 같기도 하고 바닷가 언덕처럼 보이기도 했다는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모인 식구들 모두 크레파스 토막을 하나씩 들고 아예 낙서를 함께 했는데 해놓고 보니 그럴듯한 벽화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상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만약 배와 물고기들이 크레파스라면 바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비행기, 새, 나비가 크레파스라면 하늘에는 또 얼마나 멋진 그림이 그려질까 하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우리도 세상이라는 그림 속에서 크레파스 하나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이 멀리서 보면 아주 큰 그림 속에 선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색깔의 크레파스가 될지, 어떤 선을 그려나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병욱 작곡 빛깔 소노키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노홍연주로 오늘 FM 풍류말 끝곡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끝으로 나눠봤습니다. FM 풍류말 오늘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지였습니다.

세종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0: 국악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나푸르나 봉우리 남쪽에 살고 있는 구릉족은 시계가 없었던 시절에도 밭에나 숲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에 언제나 정확히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면에 시계가 있다고 믿었고 그 시계는 정확했다죠. 하지만 모두가 시계를 갖게 된 뒤로는 그 내면의 시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정말 아쉽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시계 없이 시간의 흐름을 읽을 능력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시계도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건 아닐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5월의 마지막 퇴근길, 시계도 풀어놓고 5월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마음껏 눈에 담는 평온한 퇴근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Passage of Time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되겠죠. 아일랜드계 영국 태생의 미국 아코디언 연주자입니다. 존 웰란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가 곡을 쓰고 연주했고요. 이어드린 곡 에바 캐시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스튜디오 앨범에서 전해드렸는데 생전에 녹음을 마치고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암투병 중에 녹음을 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Time is a Healer라는 곡이었고요. 에바 캐시디의 목소리였습니다. 1514번 쓰시는 분, 새음에 처음 인사 들어서 참 좋아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퇴근길 행복합니다. 오프닝을 처음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네. 이제부터는 아마 6시 알람 틀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임인환 씨, 저는 시계를 잘 안 보는데, 그럼 행복한 사람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잘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해 주신 분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주는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함께 하겠고요. 오늘은 음악회 중계방송 관계로 30분 일찍 방송을 마치니까요.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시계, Grandfather's Clock입니다. 미국의 헨리 클레이 워크가 1876년에 쓴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썰번호 541-3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을 프랑스의 여성 멤버들로만 구성된 현악 5중주단입니다. 스모킹 조세핀, 팀 이름이 좀 독특하죠? 스모킹 조세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헨리 클레이워크의 곡,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 집에 들어온 괴정시계, 거실에 있는 그 괴정시계가 늘 잘 가다가 한 9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멈췄죠. 네, 그런 이야기가 담긴 할아버지의 시계 Grandfather's Clock 이 곡을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64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베란다 화분들을 하나하나 닦아서 저만의 정원을 만들어 바라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말라이카,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천사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해리 벨라폰테와 남아공 출신의 가수 미리암 마케바의 듀오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였죠. 성모송. 이 곡은 남아공의 소웨토 가스펠 합창단의 연주로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시내의 그 남서 쪽에 있는 소웨토 지역의 혼성 합창단이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남아공의 미리암 마케바와 시포 마부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 두 가수가 함께 노래한 마마라는 곡이었어요. 곡은 시포 마부세가 작사 작곡한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말라이카, 스와일리어로 천사라는 의미. 이 곡은 해리 벨라폰테와 미리암 마케바의 듀오였습니다. 9529번 쓰시는 분, 강원도 정선 민둥산에 처음 와봤는데 참 예쁩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찍어 보내주셨네요. 낮은 나무들이 간간이 있는 이 언덕과 푸른 하늘과 살짝 보이는 구름, 참 예쁜 사진 보내주셨어요. 보인 라디오에도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이번 주 피아니스트 선우 예권이 3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 리스트,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랑받고 있는 위안, 사랑의 꿈, 메피스토 월츠, 그리고 헝가리안 랩소디 2번과 고타 군주들의 묘지섬 같은 편곡 작품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담아낸 CD입니다. 한정판 3종 엽서도 담긴 이 음반을 청취자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만 드리는 깜짝 선물도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개촌에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클래식 축제, 제12회 개촌 클래식 축제의 입장권을 포함한 피닉스파크 객실 패키지 선물입니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개촌 클래식 축제에는 지휘자 이영헌과 함께하는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재혜, 첼리스트 한재민,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등 많은 음악가들이 함께하는데요. 바로 이 축제 중에서 별빛 콘서트 입장권과 피닉스파크의 객실 1박 패키지 선물을 하루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촌에 함께 가서 추억을 쌓을 분과의 사연을 지금 바로 샵 9310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실 수 있는 분만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이번 개천 클래식 축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연주입니다. 프란시스코 다레가의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레쿠에르도 스텔라 알람브라입니다.

음악과 수많은 영화와 문학과 신화의 도시 나폴리는 수많은 찬사와 수많은 실망이 교차되는 도시죠. 세계 3대 미항이라는 타이틀에 이끌려 나폴리를 찾은 사람들은 낡은 건물들과 그다지 잘 정돈되지 않은 거리에 실망감을 느끼고 돌아섭니다. 나폴리에 하루만 머무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폴리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쉽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나폴리의 밤도 공유하고 바다에서 본 나폴리까지 다 마음에 담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나폴리의 진짜 매력을 보여주곤 하죠. 나폴리를 여행할 땐 핑크 마티니의 Una Notte a Napoli, 나폴리에서의 하룻밤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나폴리에서 천사와 나눈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나폴리로 여행을 가기 전에 들으면 설레는 여행의 초대가 되고 여행하면서 들으면 모퉁이로 사라지는 천사의 날개가 보일지도 모르고 여행에서 돌아와 들으면 우리의 여행기를 핑크 마티니가 대신 써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폴리의 시인이자 배우인 알바 클레멘테의 도움을 받아 핑크 마티니의 리더 토머스 로더데일과 보컬 차이나 폽스가 나폴리를 환상적인 도시로 만들어줄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곡이 바로 Una Notte a Napoli였습니다. 나폴리의 밤, 달빛이 흐르는 바다에서 천사를 만났지, 날 수 없는 천사를. 이렇게 시작되는 Una Notte a Napoli를 정말로 나폴리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듣는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나폴리의 낡은 건물들 위로 내려앉은 시간의 흔적과 그 시간이 만든 이야기 사이를 마법처럼 오가는 노래. 나폴리와 천사는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핑크 마티니는 원래 음악으로 하는 세계 여행을 추구하는 밴드죠. 그들의 정체성에 가장 잘 맞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Una Notte a Napoli 들으면서 우리도 짧은 나폴리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폴리의 야경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오래된 유적 위로 황금색 불빛들이 피어나면 마치 이제부터 마법이 시작될 거라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하죠. 나폴리 역사지구의 관문인 단테 광장 주변을 지나 역사지구 스파카 나폴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글라라 성녀를 모신 산타 키아라 성당이 있고 나폴리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산 로렌초 마지오레 성당도 있죠. 수백 년의 세월이 골목에 가득 들어찬 역사지구를 걷다 보면 이 노래처럼 날개를 숨긴 천사를 만날 것 같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겠죠. 나폴리 예술가들이 참여해 완성한 곡이어서 그런지 이 곡엔 더욱 낭만적인 나폴리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나 노테아 나폴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폴리를 여행했든 아니든 분명 나폴리를 천사와 사랑을 나눈 도시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핑크 마티니의 우나 노테아 나폴리, 나폴리에서의 하룻밤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제 나폴리에 대한 노래를 전해드렸으니까요. 나폴리 칸소네를 한 곡 더 전해드리죠. 뭐 대표곡 가운데 하나죠. 도르나 수리엔토, 도라오라 소렌토로 에르네스토 데 쿠르티스가 작곡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밀바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나폴리 간초네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죠. 또르나 수리엔토. 수리엔토는 소렌토의 그 나폴리 지역 방언이지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밀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나폴리에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소렌토가 나오죠. 배로 갈 수도 있고요. 9472번 쓰시는 분, 덕분에 지친 퇴근길에 나폴리 감성 느끼고

그리고 조금 설레어 봅니다. 불어오는 바람, 푸른 윤기 나는 나뭇잎들을 보니 지금 여기가 나폴리라고 속삭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5월 말이니까 지금쯤 가도 참 좋은 날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밀바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함께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 방송이 중계방송 관계로 90분으로 단축 방송이 됩니다. 오늘이요. 그래서 편성 시간이 달라서 오늘 재방 시간에는 지난주인 5월 22일 금요일분 방송이 재방 시간에 나가겠으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5월의 샹송을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5월의 나는 5월의 파리를 사랑해요라는 노래였어요. 원래 샤를 아즈나부르의 곡인데 오늘 샤클린 프랑스와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476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만 가끔 보내다가 듣고 싶은 곡이 있어 신청곡 보냅니다. 내일 저녁 시간이면

습관처럼 청취하고 있으니 날짜 구애 없이 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장 반가운 신청곡입니다. 네. 아, 이 곡을 청하셨어요. Soil and Sina, 떡갈나무 아래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스페인의 작자 미상의 시에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스타일의 곡을 붙였는데요. 존 폴 존스, 영국의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베이스 기타리스트 존 폴 존스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을 존 포터, 영국의 테너 가수, 그리고 스웨덴 가수 안나 마리아 프리만이 함께 노래하고요. 아리엘 아브라모비치와 야콥 헤링만의 리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레드 제플린의 명곡이죠. Stairway to Heaven을 프랑스의 재즈 아코디언니스트인 밴송 페라니의 아코디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존 폴 존스가 작곡한 소엘 엔시나 떡갈나무 아래 이 곡을 존 포터와 안나 마리아 프리만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노태연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2019년 겨울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사연을 보냈던 노태연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투병 끝에 지난 4월 13일 영면하셨습니다. 진단 후 약 6년 5개월의 시간은 평생의 추억과 그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세음이라는 친구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받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잘 치료해 주신 양산 부산대병원 김윤성 교수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와 가족을 위로할 곡들 청합니다 하시면서 여러 곡 청하셨는데요. 어머님의 명복을 빌면서 두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서정주 씨 김주원 곡의 우리 가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이 노래하고요. 이어서 호드리굴레앙의 알마마테르입니다.

호드리글레아우의 알마마테르였고요. 그전에는 서정주시 김주원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습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는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시향의 정기공연 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즈만의 협연 무대를 중계 방송하니까요. 이어서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 끝곡 앙드레 가뇽의 La Brise de Mai, 5월의 부드러운 바람,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 FM 실황특집 중계방송 진행을 맡은 최은기입니다. 오늘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시향의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첫 곡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전악장을 마딘 블루즈만의 바이올린 마르쿠스 슈텐츠가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7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바딤 글루즈만 그리고 마르크스 슈텐스가 지휘하는 서울시향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서울시향의 음악회

0: 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마틴 글루즈만은 우크라이나 태생의 이스라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폭넓은 레퍼토리와 탁월한 해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그 연주 스타일이 옛 거장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스타일이라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 소리가 정말 윤기가 흐르면서 풍요롭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마틴 글루즈만 다시 무대로 나왔는데요. 네, 앙콜 연주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관객, 네, 앙콜입니다.
1: 발렌틴 실베스트로프, 세레나이드.

바이올리니스트 마딘 블루즈만의 앙콜 연주 들으셨습니다. 직접 곡목을 소개했는데요. 들으신 곡은 발렌틴 실베스트로프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세레나데였습니다. 네, 마딘 블루즈만이 앙콜 곡으로 즐겨 연주하는 곡인데 특히 우크라이나 태생인 마딘 블루즈만은 우크라이나의 작곡가 실베스트로프의 곡을 자주 연주하고 있습니다.

블루즈만은 굉장히 좋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죠. 1690년에 제작된 엑스 레오폴드 아우어라는 별명을 지닌 스트라디바리우스를 30년 동안 연주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음역에 걸쳐서 고른 음색을 들려주고 있는 바딘 글루즈만의 바이올린. 이번 공연에서도 참 아름다운 음색을 뽐냈습니다. 자, 이제 이번 공연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 동안 바딘 글루즈만의 음반 중에서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D장조 작품 번호 19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비바치시모, 3악장 모데라토,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바딘 글루즈만의 바이올린 연주, 네메 예르비가 지휘한 에스토니아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스토니안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2026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딤 글루즈만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터미션 시간 동안 오늘 공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바딤 글루즈만의 음반 중에서 한 곡 들으셨는데요. 네, 오늘 음악회에서는 이제 두 곡이 연주가 되죠. 앞서 공연 전반부에는 바딤 글루즈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됐습니다. 바딤 글루즈만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가리켜서 바이올린 레파토리 가운데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곡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앞서 정말 훌륭한 연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고 특히 그 옛날 거장 스타일의 낭만적인 연주 스타일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를 연상시키는 힘과 그리고 지노 프란체스카티 풍의 또 화려한 음색을 겸비한 바딤 글루즈만의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정말 훌륭했고요. 이제 잠시 후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서울시향이 윌리엄 월튼의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하게 됩니다. 네, 월튼은 20세기 영국의 작곡가죠. 국내에서는 영국 작곡가들의 교향곡들이 그렇게 자주 연주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월튼의 교향곡 1번이 그래도 요즘 좀 연주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KBS 교향악단도 이 곡을 훌륭하게 연주를 했는데 오늘은 서울시향의 연주로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이 곡 들어보시겠는데요. 지휘를 맡은 마르쿠스 슈텐츠는 서울시향과는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지휘자죠.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서 서울시향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슈텐츠는 쾰른의 귀르체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도 활동을 했고 또 네덜란드 방송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오페라 지휘에도 굉장히 능해서 1988년에 라페니체에서 오페라 무대에 데뷔를 했고요. 이후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그리고 로엔그린, 발퀴레 등의 대형 작품을 지휘해서 호평을 받았고 또 현대음악을 소개하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인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쿠르타게 게임의 끝이라는 작품을 세계에 초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반도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저도 슈텐츠의 말러 음반을 즐겨 들었었는데요. 슈텐츠의 음반 중에서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음반이 독일 음반 비평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후반부 연주를 위해서 서울시향 단원들 무대로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공연을 리드하는 웨인 린 부악장 지금 조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들으실 윌리엄 월튼의 교향곡 제1번은 1935년에 전악장이 초연된 20세기 교향곡입니다. 이 교향곡 작곡에 착수할 당시 30살이었던 월튼은 이미 작곡 기법에 아주 원숙했죠.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작곡가의 자신감이 드러나는데 전체 4악장 구성의 이 작품 중에 2악장 프레스토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2악장에 월튼은 콘 말리지아 즉 아기를 가지고 라는 다소 독특한 나타낸 말을 써놨는데 분노에 찬 아주 멋진 곡입니다. 1악장의 알레그로 아사이, 2악장 프레스토, 콘 말리지아, 3악장 안단테 콘 말린코니아, 4악장 마이스토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르쿠스 슈텐츠 입장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월튼의 교향곡 제1번 B플랫 장조 전악장을 마르쿠스 슈텐츠가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윌리엄 월튼의 교향곡제 1번 B플랫 장조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마르쿠스 슈텐츠가 지휘하는 서울시립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서울시향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네, 윌리엄 월튼의 교향곡제 1번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서울시향의 눈부신 기량이 빛난 연주였습니다. 월튼은 영화음악의 대가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교향곡 1번은 마치 한편의 또 영화 같은 곡이기도 한데 1, 2악장의 박진감 넘치는 리듬 그리고 3악장의 그 섬세한 표현이 아주 돋보였고요. 시종일관 에너지 넘치는 지휘로 공연을 이끌어간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 정말 훌륭했습니다. 지금 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가 서울시립 교향악단 단원들을 차례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펫 주자들 일어나서 관객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데요. 네, 홀은 네, 이번 월튼 교향곡 연주에서 참 그 금관악기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네, 지금 홀은 섹션 연주자들 모두 일어났고요. 네, 팀파니 네, 오마르 엘 아비딘 팀파니 수석 연주 정말 훌륭했죠. 그리고 타악기 수석 에드워드 최를 비롯한 타악기 주자들 일어나서 관객들 환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첼로 솔로를 들려준 네, 지금 첼로 수석 일어났고요. 전체 오케스트라 단원들 모두 일어났습니다. 이 월튼의 교향곡 1번은 특히 그 박자가 굉장히 여러 차례 바뀌면서 참 쉽지 않은 곡인데 오케스트라의 기량이 굉장히 필요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품인데 오늘 연주 아주 훌륭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보내드린 2026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와 마딘 그루즈만 공연 실황과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엔지니어 황수호, 오종혁, 박송하, 박기용, 진행의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리모컨을 위아래로 눌러가면서 채널을 넘기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범윤 스님과 함께 인도를 여행하는 내용이었는데 한 출연자가 묻습니다. 여행과 수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하시더군요. 여행은 바깥의 경치와 사실들을 보고 듣는 것이고 그때 내 마음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함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게 수행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어딘가를 지나며 살아갑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그리고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죠.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금세 마음이 붕 떠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가 이렇구나.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중심을 잡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 조금씩 연습해가는 수행자의 마음 자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태호 씨 나훈영 곡 달밤입니다. 소프라노 김희정의 노래입니다.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였습니다. 박혜영 씨, 김희정 곡, 너의 이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태호 씨, 나훈영 곡, 달밤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김희정의 노래였습니다. 조병화 씨, 김성태 곡, 추억, 메조 소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 테너 신영주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조병화 씨 김성태 곡 추억, 메조 소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 테너 신영주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현재명 씨 곡 니나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런 봄밤이 있었다. 대학 축제 동아리 뒤풀이를 끝낸 봄밤이었다. 몇 명이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봄밤이었다. 나의 버스와 그녀의 버스가 제일 늦게 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다들 가고 나면 그녀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용기 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랐던 봄밤. 그렇게 그녀를 잘 바래다 주고 돌아서면 내 버스가 끊겨서 한 시간 넘게 걸어야 해도 저절로 휘파람이 나올 것만 같은 봄밤이 있었다. 사랑이 마침내 전해지고 답해지길 바랐던, 불안하면서도 설레던 봄밤이 있었다.

첫 고백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바람이 절로 나오는 금요일 보내셨습니까? 오늘 첫 곡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OST 중에서 Save the Last Dance for Me, 이남연의 편곡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오늘도 진행 8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젯밤의 뜨거웠던 여러분의 참여와 또 다양한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저의 당신의 밤과 음악 8주년 방송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뭐 조대현 기타리스트, 이재호 아나운서 이렇게 또 특별히 출연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제 또 정말 뭐 많은 문자 사연, 또 콩 그리고 게시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주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주년은 조금 더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8394번께서 앞으로도 8년, 더 긴 시간이길 바라지만 일단 8년이요. 협디께서 계속 해주실 거죠? 그때 저는 50대 후반이겠네요. 상상도 안 가지만 당범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 8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매우 감사드립니다. 일단 10년은 채우고, 네, 그 다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36번, 당범의 새싹 청취자가 되기까지 인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야구 중계하시던 이규왕 선생 목소리 팬인데 어제 정말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역시 부전자전이시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하나 잘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마이크 앞에 서고 있습니다. 새싹이십니다. 7257번, 완벽한 계절의 막바지, 하루하루가 금쪽입니다. 당밤의 선곡이 심금을 울려서 신청곡을 청하지 않겠노라 했건만, 아닙니다. 저희 선곡이 뭐 매일매일 거의 완벽하지만 그래도 듣고 싶은 곡은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만은 이 곡을 꼭 듣고 싶네요. 론도 베네치아의 연주로 베네치아 야상곡 청해도 될까요? 시간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당밤의 자정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적어주셔서 바로 음악 듣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베네치아 야상곡으로 소개를 했었죠. 밤의 베네치아, 론도 베네치아노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클래식 뉴에이지 록 연주 그룹입니다. 마나임 스팀롤러의 연주로 소나타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밤의 베네치아, 7257번 사용하신 분께서 신청하신 음악, 론도 베네치아노의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제크모노 1006 중에서 1악장 프렐류드, 3악장 론도풍의 가보트, 그리고 6악장 지그, 1942년 2월 리마스터링 레코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입니다.

80년 전에 라마니노프의 연주를 이렇게 깨끗한 음질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적 번호 1006 중에서 1악장 프렐류드, 3악장 론도풍의 가보트, 6악장 지그, 세르게이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로시니의 현을 위한 소나타 5번 E플랫 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야노스 올라가 지휘하는 프란치 리스트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로치니의 현을 위한 소나타 5번 E플랫장조 중의 1악장 야노슈 롤라가 지휘하는 프란츠 리스트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 주제페 시노폴리가지 위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8394번, 제 친구가 어제가 협기의 당번 8주년이라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전해줘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향인 대만에 잠시 다녀오는데요. 밤하늘을 사이에 두고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있겠네요. 홍콩에 있든 대만에 있든 음악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어릴 때 좋아했던 Somewhere Out There 피아노 곡이나 클래식 버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신청하신 곡은 지난주 이 시간에 주원 베일리스의 편곡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피부의 모험 주제가 Somewhere Out There 조수미와 로버트 파델의 음성입니다.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주제가 뷰티 앤더 비스트를 제임스 골웨이의 훌륭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애니메이션 피부의 모험 주제가 Somewhere Out There 조수미와 로버트 파델이 함께했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이치조 마사키의 소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제26회 전격소설 대상을 수상한 소설입니다. 전격소설 대상은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청춘소설 공모전입니다. 이치조 미사키의 오늘 밤 세계에서는 4,700여 편의 응모작 중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작품에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다는 설정 때문입니다. 너무도 낡고 진부한 설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낡은 설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뽑아내는 능력에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대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에 걸맞게 소설은 큰 인기를 끌고 작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소설 속 선행성 기억 상실증에 걸린 여학생은 히노 마오리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같은 학교의 남학생 가미야 도루. 도루는 따돌림 받는 반 친구를 도우려다가 히노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질 리 없다고 믿어서 한 거짓 제안이었죠. 그런데 히노는 뜻밖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형식상 사귀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도루는 희노를 정말로 좋아하게 됩니다. 희노도 오늘 일을 내일이면 전부 다 잊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도루를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뒤로도 희노는 여러 가지를 물었다. 취미, 좋아하는 연예인, 영화, 장소, 개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휴일에는 뭘 하는지 좋아하는 음식 등 가끔은 나도 질문을 했는데 희노는 대체로 대답을 해주었다. 그 애는 개를 좋아하고 공원을 좋아하고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했다. 평범한 여자애라는 느낌이었다.

사랑의 감정이 싹 트면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풋풋한 제안을 하게도 됩니다. 석양이 깔릴 무렵이 되자 희노는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럼 애인스러운 일을 해볼까? 희노가 말하는 애인스러운 일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둘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주황색 교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희노가 즐겁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나는 쑥스러움에 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怖いから怖くないよ全然。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이시주 미사키의 소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에도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은 With Closed Eyes, 눈을 감고서 유키의 니시무라의 피아노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1576번 오늘따라 힘든 날이었습니다. 항상 뭐가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마음에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이 적어서일까요? 나이가 좀 더 들면 나아질까요? 마음을 다잡으며 일기를 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면 내일은 더 나아지겠죠.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음악 볼콤의 우아한 유령 듣고 싶어요. 항상 위로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힘든 날이 기본값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 힘들지 않은 날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면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음을 다잡으시면서 일기를 쓰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면 조금 그 하루가 잘 정리되고 완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힘든 감정들이 말이죠. 요즘에 감사일기 쓴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힘든 하루에 감사일기로 오늘 무엇을 감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음악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볼컴의 Graceful Ghost Drag입니다. 레온 플라이셔와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입니다.

밀롱가 두 곡으로 2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에 들으신 곡 밀롱가 델라루나, 달의 밀롱가, 스웨덴 출신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페르올로브 킨드그렌의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 밀롱가 트리스트의 슬픈 밀롱가, 휴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목관악기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장조 쾌열번호 297B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와 3악장 안단티노 콘바리아치오니 듣겠습니다. 스티븐 테일러의 오버, 데이비 싱어의 클라리넷, 윌리엄 퍼비스의 혼, 스티븐 딥너의 바순 연주,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장조 괴열번호 297B의 2악장과 3악장 이어드렸습니다. 스티븐 테일러의 오버, 데이비드 싱어의 클라리넷, 윌리엄 퍼비스의 혼, 스티븐 딤너의 바순,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537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콰지 안단티노, 게릭 올슨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단추 도이치번호 537의 2악장 게리 굴슨의 피아노였습니다. 박진경 씨, 요즘 그냥 삶이 지친다 싶네요. 협디 목소리로 응원과 힘 신청곡 들려주시면 삶이 활력소가 될 듯합니다. 슈베르트의 그대는 나의 안식, 오랜만에 당밤에서 제 최애곡을 듣고 싶네요 하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진경 씨의 신청곡, 리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 Du bist die Lu, 그대는 나의 안식, 도이치번호 776입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우스 드레이크의 피아노입니다.

영화 디헌터 메인 테마죠. 카바티나의 가사를 붙인 He Was Beautiful, 스탠리 마이어스의 원곡,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 보컬 카멜 코너웨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리케르티시의 곡을 붙인 가곡, 슈베르트의 Du bist die Lu, 그대는 나의 안식,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줄리우스 드레이크의 피아노였습니다. 비발디의 류트협주곡 디장주 리용번호 93중 2악장 라르고입니다. 나르시스 예페스의 기타, 파울 쿠엔츠 최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도이치 번호 899를 바탕으로 한 음악 Questions, 만프레드 만스 얼스 밴드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슈만의 트로이 메라의 작품 15의 7입니다. 유진 로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유진 로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금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초여름꽃 샤스타 데이지의 별칭은 달걀꽃. 하얀 꽃잎이 노란 꽃 중심을 빙 둘러싼 모습이 꼭 달걀 후라이를 닮았습니다. 기존의 데이지보다 더 크고 더 하얀 꽃을 원했던 미국의 원예가 루서 버뱅크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들국화를 섞은 뒤 다시 동양의 섬 국화를 더해 새로운 품종의 데이지를 만들어냈죠. 이름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눈 덮인 설산 샤스타 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샤스타 데이지가 활짝 피었습니다. 초여름이구나 싶어요. 샤스타 데이지에서 데이지는 데이, 하루와 아이, 눈이 합쳐진 말로 데이즈 아이, 그러니까 하루의 눈을 뜻합니다. 해가 뜨면 꽃잎을 활짝 열고 밤이 되면 다시 오므라드는 성질 때문에 마치 낮이 되면 눈을 뜨는 것처럼 보여서 붙은 이름이죠. 그래서 데이지는 희망, 기쁨, 또 새로운 하루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요즘 활짝 핀 샤스타 데이지는 초여름의 기쁨. 샤스타 데이지가 건네는 초여름의 기쁨을 놓치지 말자는 뜻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19, 20세기 영국 작곡가입니다. 로저 퀼터의 Two Daisies, 데이지에게 였습니다. 로버트 헤리게 씨의 곡을 붙인 연가곡집 줄리아에게 중에서 네 번째 곡이었어요. 이 연가곡집은 사랑하는 여인을 자연에 빗대서 표현한 가곡들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곡 데이지에게는 줄리아가 잠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가 뜨면 꽃잎을 활짝 여는 데이지, 하루의 눈, 이 명칭과 정말 딱 들어맞는 가사죠. 알토 캐슬린 페리어의 음성, 존 뉴마크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달걀 프라이라고 했더니 오셨네요. 백진욱님. 백진욱님께서 메추리알 프라이라고 탁 정확하게 표현한 그 꽃이죠. 활짝 핀 샤스타 데이즈를 보면서 떠나가는 5월의 아쉬움을 털고 새로운 6월, 초여름의 기쁨을 시작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138 쓰시는 분께서 여름이라는 단어보다 초여름이라고 하니까 뭔가 설렘이 느껴진다고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아쉬움보다는 산뜻하게. 박봉룡님, 초여름의 지천인 데이지꽃, 여름꽃이죠 하셨고요. 4291 쓰시는 분, 샤스타 데이지와 마가렛꽃은 구분이 어려워요 하셔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오, 근데 진짜 비슷해요. 뭔가 굳이 구분을 지어서 표현하자면 그 마가렛꽃의 그 중간 노란 부분이 조금 샤스타 데이지보다 큰가? 저의 희망이고 기쁨의 원천인 노래의 날개 위에와 함께합니다. 오, 어우, 좋아라. 제가 그러니까 눈알이 우리 사둘 구하나 쓰시는 분의 샤스타 데이지인가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독일 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 랩의 남 슈베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9세기 독일 리트를 책임졌던, 특히 서사가곡, 발라드의 완성자, 대명사처럼 불린 작곡가입니다. 카를 레베의 톰 데어 라이머, 시인 톰, 작품 번호 135 들어보시죠. 이 곡 또한 13세기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음유 시인이죠. 토마스 더 라이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 노먼 쉘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참 클라리넷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였죠. 루이스 슈퍼의 자에 Still Mine Heart 고요하라 내 마음이여 작품 번호 101의 3이었습니다. 고요하라 내 마음아 깨어지려 하지 마라 너희 눈물들아 흘러내리려 하지 마라 비록 희망이 다신 내게 말 걸지 않을지라도 신실한 마음에게 하늘은 여전히 자비로울 테니 이 뭔가 과거의 아픈 기억과 격정적인 감정을 누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율리아 바라디 한스 슈네베르거의 클라리넷 하르트무트 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발라드 카를 레베의 시인 톰이었습니다. 작품 번호 135.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가 불렀고요. 노먼 쉘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역시 19세기 작곡가인데요. 프랑스 작곡가의 샹송 들어보시죠. 앙뚜아 흐나르의 Le temps des cerises. 체리의 계절입니다. 체리가 익을 무렵 사랑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조금은 쓸쓸한 느낌의 노래인데요.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체리가 익을 무렵을 사랑하리 마음속 그 추억과 함께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앙뚜반 르나리의 샹송 체리의 계절이었습니다.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박재미님께서 마갈의 꽃잎은 저처럼 통통하고 샤스타 데이지는 소연님처럼 날씬하죠 하셨는데 제가 이래서 보라를 안 해요. 제가 날씬한 줄 모르시잖아요. 상상을 하세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상상해 주세요. 아, 그리고 최석근님, 아, 제가 벌써 4년이 됐나요? 사실 저 모르고 있었어요. 하루 땡겨서 4주년 축하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이병유님도 장은주님도 축하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아, 벌써 4년이 됐군요. 와, 전 한 3년 됐나 그랬거든요. 아,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만큼 제가 그게 나날이 진행 실력이 늘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서 또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러네요. 우리 야간반 단골 손님 최양미님 오랜만에 진짜 대구 방송 지금 정규 방송 청취하고 계신다고 밤에는 안 오실 건가요? 그리고 강영실님 사전 투표하셨군요. 여전히 또 걷고 계시고 8644 쓰시는 분께서도 사전 선거 투표하고 나오시는 길이라고 저도 내일 하려고요. 사전 투표. 이정연님 5월의 끝자락을 기분 좋게 보내며 감사했다고 잘 지냈다고 인사하고 6월을 맞이하겠다고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경수님, 이윤영님, 이승구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스럽고 또 익살스러운 이탈리아 칸초네였습니다. 재즈한 느낌도 있고요. 지지 치켈레로의 보쿠치아 디로사, 장미의 입술이었어요. 이 장미 같은 입술을 가진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로맨틱한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스테파노 볼라니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의 국민 오페라 사르수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카발레로의 아프리카 여인의 이중창 중에서 이중창 들어보시죠. 내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해 주세요.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와 테너 베르나베 마르디 하모니, 유제니오 마르코가 지휘하는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 20세기 사랑받았던 스페인의 국민 오페라 사르수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루페르토 차피의 사르수엘라 어린 연인 중에서 깐시온 델라 히타나 집시 소녀의 노래였습니다. 스페인의 민속적인 색채와 또 집시풍의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었죠.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 상헬레스, 라파엘 프리벡 데 브르고스가 지휘하는 에스파냐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페르난데스 까벨레로의 사르수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여인의 이중창 중에서 이중창, Comprende lo grave de mi situación. 내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해 주세요. 아프리카 여인 하면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자코모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아프리카 여인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아주 코믹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와 테너 마르나베 마르디의 하모니, 유제니오 마르코가 지휘하는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2번 3악장 녹턴 선율을 바탕으로 한 노래, 이 작품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예, 프랭크 라이트가 뮤지컬을 위해서 뮤지컬 넘버를 위해서 이 곡을 편곡했습니다. And this is my beloved 테너 마리오 란자의 음성입니다.

알렉산드르 보로딘의 현악사중주 2번 3악장 녹턴 선율을 20세기 미국 작곡가 프랭크 라이트가 편곡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And this is my beloved. 테너 마리오 란짜가 불렀습니다. 지동민님, 출석 체크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잘하셨습니다. 콩밭에서 하시면 되죠. 임태희님, 소연하느님, 노날과 함께 쭉 고고싱 갑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엉덩이가 좀 무겁다고.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독일 라인강의 전설 로렐라인은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과 같은 유형의 신화 모티프를 공유하는 문화적 친척에 가깝습니다. 일단 두 전설의 기본 골격이 꽤 닮아있죠. 로렐라인은 라인강이 좁아지고 물살과 암초가 거센 위험 수역에 살고요. 세이렌은 암초가 많은 지중해 섬과 해역에 삽니다. 로렐라인은 라인강 절벽 바위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라인강의 요정과 마녀로 신화화된 존재. 세이렌은 섬이나 바위 위에서 노래하는 존재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반인 반조의 모습이었고요. 중세 이후에는 인어형으로도 그려진 존재. 하지만 둘 다 노래와 미모로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항로와 조터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 암초에 걸려서 난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들이죠. 민속학과 신화학에서는 이들을 모두 노래하는 여성 존재가 물가에서 남자를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물의 여인 모티프의 변형으로 해석합니다. 로렐라이에 대해서는 중세 이후 라인강 항로를 둘러싼 전승과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이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 모티프와 결합하면서 완성된 전설, 이렇게 해석하고요. 라인강의 사이렌 같은 존재, 독일판 사이렌, 세이렌형 팜무파탈로 소개하곤 하죠. 19세기 이후 로렐라이 전설은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됐는데요. 이를 본격적으로 산막 오페라로 완성한 작품 가운데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카탈라니의 로렐라이가 있습니다. 라인강의 전설 속 로렐라이를 주인공으로, 사랑과 배신, 저주 속에서 한 여인이 전설 속 로렐라이와 같은 치명적인 존재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그린 3막짜리 낭만 오페라. 그 1막에 푸르른 5월의 숲이 등장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안나의 약혼남 발터가 친구에게 5월의 푸른 숲과 라인 강가에서 처음 로렐라이를 보았던 순간을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죠. 푸른 5월, 어느 날 난 숲을 따라 라인 강가로 걸어 내려왔지. 밤이었고 하늘엔 은빛 달이 떠 있었어. 그때 갑자기 아가씨를 보게 됐지.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 그녀는 라인 강가에 앉아 있었고 금발 머리칼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하늘 정령들의 여왕 같았어. 그녀 입술에서는 애수에 찬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 노래는 강가를 따라 메아리 쳤지.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 뒤로 단 한순간도 난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어. 봄날 저녁 라인 강가에서 로렐라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아찔했던 감정과 그녀의 치명적인 매혹을 노래하는 발터의 아리아, 푸른 5월의 넬 베르데 마조입니다.

알프레도 카탈라니의 오페라 로렐라이 중에서 푸른 5월에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프랑코 코렐리, 프랑코 페라리스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카탈라니의 또 다른 오페라 라 왈리 중에서 여주인공 왈리가 부르는 씩씩한 아리아 에벤네 안드로 론다나 나 이제 멀리 떠나겠어요. 오늘 끝곡입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는 우리나라의 남양 성모 성지를 건축했고 유럽의 여러 미술관과 성당, 문화 공간을 설계한 현대 건축의 거장입니다. 마리오 보타는 건축이란 인간을 추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의 작품만큼이나 그가 정의한 건축의 의미도 감동적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인간을 추억하는 마음이 스며 있다고 생각하면 눈길 닿는 곳마다 흐뭇하고 애틋한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건축이 인간을 추억하는 것이듯 음악도 미술도 문학도 인간을 추억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속에서 각자 마음에 든 사람을 추억하고 문학과 건축 속에서 더 깊고 애틋한 추억을 불러내는 요즘 우리 곁에 건축과 음악과 문학이 가까이 있는 것이 세상 더 고맙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음악이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였죠. 이 OST에서 미스터 무스타파 전해드렸어요. 프랑스의 영화음악가죠.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웨일스 출신의 뮤지션이죠. 칼 젠킨스의 곡이었는데요. 발라디오라는 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도 영화음악인데요.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역시 웨스 앤더슨 감독 틸다 스윈튼 주연의 2021년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OST에서 오늘은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닌 삽입곡을 전해드리죠. 샤를 아즈나부르가 곡을 쓰고 노래한 곡인데요. 1950년대 말에 발표된 오래전 곡입니다. 제목이 Jean de Duic que je t'aime. 이로써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샹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였어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의 그 유대계인인데요.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80살이었던 지난 2019년에도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곡 대표곡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Pour toutes ces raisons, je t'aime. 이 모든 이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 OST에서 Jean de Duc Je t'aime.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라는 의미의 곡이었습니다. 샤를 아즈나브르의 샹송이었습니다. 238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웨버의 무도회의 권유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공생 시절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나올 때 촉촉이 내린 밤서리를 추억하며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음악을 전공하신 것 같아요. 네, 청하신 곡. 칼 마리아 폰 웨버.

씨가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이죠. 원래 무도의 관여 D플랫 장조 작품 번호 65 피아노 독주곡을 액토르 베를리오즈가 관현악으로 또 편곡을 했죠. 오늘은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칼 마리아 폰 웨버의 무도회의 권이요. 디플랫 장조 작품 번호 65였습니다.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승우 씨께서 정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낭만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집 다락방에는 아버지가 베트남에 파견 근로자로 다녀오시며 소중하게 챙겨오신 커다란 릴 테이프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집에 재생할 기기가 없어 듣지는 못했지만 다락방 문을 열 때마다 풍기던 그 묘한 음악의 향기는

어린 저를 늘 설레게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신 LP 음반과 카세트 테이프로 집안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시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 수많은 음악 중에서도 영화 천일의 앤 음악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으면 온 세상이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모든 것이 그리워집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이 곡을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아주 오래전 영화죠. 1969년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였죠. Anne of the Thousand Days. 이 영화는 아카데미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지만 의상상 하나로 만족해야 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출신의 영화음악가 조르지 들료리의 음악이 참 좋았죠. 오늘은 그 영화의 음악 Farewell My Love 이 곡을 영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방송에서 많이 듣던 그 버전입니다.

추억의 영화 음악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음악이었죠. 1939년 빅터 플레밍 감독, 클라크 게이블, 비비안 리 주연의 영화였죠. 마가렛 미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Gone with the Wind. 이 영화는 아카데미 10개 부문을 수상했던 뭐 대작이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타라의 테마를 오늘은 OST가 아닌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영화 천일의 앤 가운데 Farewell My Love, 조르주 들루리의 음악을 영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여성 스캣 보컬이 들어간 익숙한 연주였죠. 이번 주 애청자를 위한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CD 세트인데요. 5월 첫 주에 소개했던 LP 세트에 대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CD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지요. 이번 CD에도 미국 망명 시기에 피아니스트로 활약했던 1929년부터 41년까지의 연주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협주곡 전곡이 담겨 있습니다.

절적인 연주 음반을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입니다. 이 곡을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축약 편곡으로 전해드리죠. 두 남성 첼리스트로 구성된 투 첼로스의 멤버죠. 스티에판 하우세르의 연주, 그리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이들이 음반에 적은 트랙 제목은 세컨드 피아노 콘체르토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어떤 생각에서나 울림을 남깁니다. 스페인의 뮤즈 루스 가살이 부르는 피엔사 앤 미,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곡도 그렇습니다. 1935년 멕시코의 아구스틴 라라가 발표한 이 곡을 우리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하이힐에서 들었죠. 영화에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이 곡이 다시 주목받은 건 아닙니다. 이 곡을 만든 아구스틴 라라의 이야기도 절절하고 루스 가살의 목소리가 곡의 내면을 잘 살려냈기 때문이죠. 작곡가 아구스틴 라라는 자신이 준 상처 때문에 멀어져간 연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은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오만함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의 회한이 담긴 곡이죠. 당신이 쓰라린 고통을 겪을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울고 싶을 때 나를 향해 울어주세요. 이 가사는 그 사람이 아프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당신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 멕시코의 아름답고 슬픈 볼레로는 영화 하이힐에서 인상적으로 등장했죠. 영화만큼이나 음악을 사랑하고 적절한 음악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피엔사 앤 미를 선택했고 루스 가살에게 이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루스 가살은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하죠. 피엔사 앤 미가 라틴 음악사에서 워낙 존재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루스 가살은 1935년의 슬픔을 1990년대 스페인의 현대적 감각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켰죠. 어쿠스틱 기타 위로 흐르는 루스 가살의 목소리는 새롭고 충분한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슬픔과 고독의 바닥을 먼저 겪었으니 당신이 그 지옥을 통과할 때 곁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겠다는 작곡가의 심경을 깊이 전하고 있죠. 루스 가살이 부르는 피엔사 앤 미, 나를 생각해 주세요. 들어보시죠.

아구스틴 라라가 멕시코에서 쓴 오래된 편지를 1991년에 다시 부른 루스 가살의 목소리. 고통스러울 때나 울고 있을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노래였지만 가끔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노래로 들리기도 합니다. 루스 가살은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에서 태어났고 아스투리아스에서 노래와 피아노, 발레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켈트 문화의 색채가 짙은 두 지역은 물론이고 훗날 마드리드에서 플라멩코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더하며 저력 있는 가수가 됐죠. 이런 경험과 노력 덕분에 루스 가살은 고전적인 볼레로를 더욱 깊고 빛나는 노래로 부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하이힐은 평생 상처를 주고받았던 어머니와 딸의 애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의 1935년의 멕시코 노래를 찾아내 흐르게 만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선택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하이힐에 흐르던 인상적인 노래 루스 가살이 부른 피엔사 인 미, 나를 생각해 주세요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도 영화 하이힐 OST에서 전해드리죠. 이번에는 오리지널 스코어인데요. 메인 테마입니다. 이 영화 하이힐의 음악을 류이치 사카모토가 맡았습니다. 그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두 편의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006년 영화 페넬로페 크루즈 주연의 귀향 OST에서 전해드렸어요. 이 영화에서 페넬로페 크루즈가 영화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플라멩코 풍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그 곡이 볼베르, 귀향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원래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 곡인데 이 곡을 플라멩코로 편곡해서 불렀죠. 사실 페넬로페 크루즈가 직접 부른 건 아니고요. 립싱크였는데 그 목소리가 스페인의 플라멩코 가수 에스트레야 모렌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볼베르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영화 하이힐 OST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메인 테마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와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Before the Rain이라서 음악이 끝난 뒤에 빗소리가 흐르죠. 리 오스카의 곡이었고요. 그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4583번 쓰시는 분 사연 주셨네요. 지난 4월에 한 달 동안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고 글 올렸을 때 힘내라고 응원 보내주셨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보았지만 업무도 관리자분들도 어려워서 제가 내린 선택은 결국 퇴사였어요. 퇴사에서 후련함보다는 하루 만에 제가 잘했는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불안함은 어떤 선택을 하셨든 따라왔을 것 같고요. 어차피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건지는 글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 않나 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네, 음악 전해드리죠. 길고 굽은 길일지라도 네, 힘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00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어요. 저녁 먹고 엄마랑 라디오 듣고 있는데 바람이 솔솔 불고 해가 지기 전 지금 너무 완벽하게 행복해요 라고 하셨네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시간이네요. 네, 청하셨던 곡 레이베이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레이베이가 노래한 From the Start였고요. 그 전에는 The Long and Winding Road, 비틀스의 노래를 스위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디에리 랑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이 가까워지는 음악 두 곡을, 두 신청곡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1978번 쓰시는 분, 벌써 한여름 같네요.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살사 리듬 곡이 있어요. 제니퍼 로페스, 마크 안소니의 노메아메스. 기회 될 때 들려주세요. 발라드 버전도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살사가 어울리는 계절이 됐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5239번 쓰시는 분은 옥수동 빵집 출첵합니다 라고 손들어 주셨네요. 요 며칠 진짜 한여름 날씨예요. 더워지니 영화 칵테일에 나오는 이 노래 코코모 신청해봅니다. 세음이 오늘도 친구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드리죠. 먼저 노메아메스, 날 사랑하지 말아요 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 원래 깐소네입니다. 알레한드로 발디와 프란체스카 알로타가 함께 노래한 혼성 듀오 곡이죠. 노나 마르미가 원곡인데요. 산레모 가요제 신인 부문 우승곡이었는데 이 곡을 스페인어로 노래합니다. 제니퍼 로페스와 마크 안소니 두 가지 버전 가운데 오늘은 트로피칼 리믹스 버전입니다.

두 곡의 신청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코코모였어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칵테일에 흘렀던 곡이죠. 아주 시원한 노래였는데 비치보이스의 노래를 오늘은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노메아메스,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원래 노나마르미라는 혼성 듀오 깐손의 곡을 제니퍼 로페즈와 마크 안소니, 뭐 미국의 라틴팝 최고의 스타들이죠. 그들의 듀오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발라드 버전이 아닌 트로피칼 리믹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모테트,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 눌라 인 문도 박스 인 체라, 리용번호 630 전해드리죠. 오늘 영화 샤인 OST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노래,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예술가나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으며 배우는 게 많지만 대개의 전기 문학엔 어쩔 수 없이 미화된 대목이 들어있기 마련이어서 쉽게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편견을 버리게 해준 작가가 바로 슈테판 츠바이크죠.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독일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로 꼽혔습니다. 그가 쓴 체스, 모르는 여인으로부터의 편지, 광기와 우연의 역사도 유명하지만 츠바이크의 문학이 인류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전기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었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로맹 롤랑, 에라스무스, 발자크, 그리고 마리 앙투아넷 베르사유의 장미에 이르기까지 츠바이크는 역사 속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재해석한 작품들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장편 만화로 인기가 높았던 베르사유의 장미는 츠바이크가 쓴 전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또 그가 쓴 발자크 평전은 최고의 전기로 꼽히기도 합니다. 숱한 전기를 쓴 통찰을 바탕으로 슈테판 츠바이크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톨스토이의 삶은 교훈적이며 교과서적이고 팸플릿 같다.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한 편의 예술작품, 즉 운명 비극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절대 의식적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을 뿐이다. 톨스토이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죄악들을 통렬히 비판했고 이를 전 러시아 민중 앞에서 소리 높여 힐책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침묵은 오히려 톨스토이가 한 모든 비난보다 더욱 신랄하고 강렬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전기에는 오스카 와일드와 비교한 대목도 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 다 감옥을 경험한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강제 수용소에서 산산이 부서진 작가라면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했다. 츠바이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츠바이크의 전기 문학에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숭배하거나 과장하는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직관적인 시선으로 해부한 한 인물의 생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시대의 흐름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죠. 츠바이크는 프로이트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어쩌면 프로이트와 교류하며 받은 영향이 그때까지 존재했던 전기 문학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들을 선보이게 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에 대해 어떤 답이나 방향을 얻고 싶을 때, 한 사람을 이해하는 시선을 얻고 싶을 땐 츠바이크가 쓴 예술가들의 전기를 펼쳐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전기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전기문학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실비우스 레오폴트 바이스. 18세기 독일의 후기 바로크 시대 작곡가, 바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죠. 드레스덴 궁정악단의 당대 최고 리트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실비우스 레오폴트 바이스의 치아콘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하자면 샤콘드가 되는 곡이죠. 17세기에서 18세기에 그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기악곡 형식을 의미하죠. 원래 모음곡에 포함되어 있지만 따로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바이스의 치아콘. 오늘은 호세 미겔 모레노의 리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끝곡인데요. 코르시카의 형제 듀오죠. 이 무브리니. 코르시카 산악지대에 사는 야생양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이 무브리니가 노래하는 곡 구엘리 키우나누 아니무.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음악 6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지요. 들어보시죠.

코르시카의 형제그룹 이무브리니의 고엘리 키우나누 아니무,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신 당신께 음악으로 응원을 보내온 세상의 모든 음악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에서의 보이는 라디오는 물론이고요. KBS 클래식 FM 공식 유튜브 채널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면서 실시간 음악 제목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죠. 매주 라이브 일정은 유튜브 게시글과 새음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주파수가 닿지 않아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던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매일 저녁 6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음악은 당신의 저녁길을 은은하게 밝혀드립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유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스타프 말로의 Das Lied von der Erde, 대지의 노래 전곡을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히, 테너 프리스 분들리히, 오토 클램페르가 주의하는 유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라벨 편곡 버전입니다.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2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예조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6개의 변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6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 1970년 레코딩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6개의 변주곡 디장조 작품 번호 76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인중 명곡만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의 그림 라벨 편곡 버전 라이보비치의 1962년 레코딩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은 음원인데요. 라이보비치에 관해서는 베토벤 교향곡 소개해드릴 때 어떤 특성을 지닌 지휘자인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기는 시대악기 사용을 하지 않고 현대악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연주 스타일은 시대악기 스타일, 간명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연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명료하면서도 스케일 큰 그리고 간명한 연주 듣는 사람을 매료시키는데요.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음원은 연주 자체도 뛰어나지만 이 녹음 상태가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RCA 리빙 스테레오의 표상고도 같은 그런 음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임장감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질감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이 녹음 기술은 1950년대에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연주를 들으면 이 녹음을 들으면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질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데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의 그림 라벨 편곡 버전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연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2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모데스트 무솔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라벨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연하는 로열필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구스타프 말러의 대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잘 알려진 것처럼 한시를 번역했죠. 독일어로 베트케가 그걸 가사로 해서 구스타프 말러가 모두 6개 악장의 작품으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교향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교향곡과 성악곡의 중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쇼펜하우어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은 어떤 염세주의 철학관 이런 것들을 한시에서 착안해서 그걸 음악화하고 있는 그런 개성 있는 작품입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대지의 노래, 첫 번째 곡 대지의 비탄에 관한 술노래, 두 번째 곡 가을의 외로운 자, 세 번째 곡 젊음에 대해서, 네 번째 곡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봄의 술 취한 자, 마지막으로 앞시트 이별로 이어집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대지의 노래,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히, 테너 프리츠 분들리히, 오토 클램페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로의 대지의 노래,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히, 테너 프리스 분들리히, 오토 클램페르가 지휘하는 유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윌리엄 버드의 노 아마릴리스 댄스 인 그린, 더 힐리어드 앙상블과 런던 바로코가 함께합니다.

윌리엄 보드의 No Amaryllis Dance in Green, 더 힐리아드 앙상블 런던 바로크가 함께했습니다. 명인 주명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최하위에서 시작해 이제 막 승리를 맛본 한 야구팀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엔 돌고 도는 사이클이 있어서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찾아오고 멈추는가 싶으면 잘 나가는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닥을 쳤다는 건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야구선수가 했던 말처럼 올라갈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머문 어떤 자리도

나나니 원초적 음악집단 이드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은 귓가에 드는 바람, 크로스오버 밴드 나봄의 연주였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루를 견디고 있겠죠. 그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는 시간, 국악의 향기가 함께합니다.

이 마음은 바다와도 크기를 다툴만 하거니 하늘과 땅만 쌍벽을 이루게 할 수 있으랴만 외물의 가림이 끝내 없을 수는 없으니 속세의 홍진이 닿은 곳에 창을 내리라.

조선시대의 최립의 시, 청간정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였습니다. 청간정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정자로 관동 8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최립도 청간정을 찾아 훤히 트인 바다 같은 마음의 크기를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쌍벽을 이룰 정도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순 없었죠. 때론 어지러운 세상사에 마음이 가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마지막 구절은 속세의 홍진이 닿은 곳에 창을 내린다고 했어요. 홍진이란 붉게 비치는 티끌, 번거로운 세상 일을 의미합니다. 상령산 풀이, 진윤경의 피리연주입니다.

박명산 프리, 진윤경의 피리 연주로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12접가 선유가 유창의 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시비잡가 선유가 유창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규가 작곡한 5월의 찬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시를 가사로 하는 전통음악에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평시조 녹양이를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이원익의 작품을 노래한 것으로 삼장구성에서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녹양이 천만사인들 가는 춘풍을 메어두며 푸른잎이 우거진 버들이 천개닥 실처럼 늘어져 있어도 떠나는 봄바람을 메어둘 순 없단 말입니다. 봄날이 저무는 모습을 아쉬워하는 마음인 거죠.

성시주 녹양이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탐화 봉접인들 지는 꽃을 어이하리. 탐화 봉접은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낸 말입니다. 여전히 벌, 나비는 분주하게 날아다니는데 꽃이 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이어지는 마지막 장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가는 힘을 어이하리. 봄이 아무리 좋아도 가는 계절을 막을 수 없듯이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떠나버린 임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을 순 없는 일입니다. 자연의 순리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럼 평시조 녹양이를 조옥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평시주 녹양이 조옥란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배가 편곡한 산천초목 강권순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조영배가 편곡한 산천초목 강권순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꽉 차서 더욱 알찬 시간으로 빛나는 5월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 메이 뮤르의 연주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 샹송으로 시작합니다. 클로댕드 세르미즈가 작곡한 허이허이 푸른 숲이요. 첫 곡으로 감상하시죠. 자연이 허락한 좋은 와인을 예찬하는 일종의 권주가인데요. 목소리를 맑게 가듬기 위해서 다 같이 마셔보자는 유쾌한 내용의 샹송입니다. 앙상블 비를레 노래와 연주입니다.

클로댕 드 세르미지의 샹송 허이허이 푸른 숲이요. 앙상블 비를레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오블리가토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29번입니다. 비바체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비토리오 기엘미의 비올라 다간바 로렌초 기엘미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 감바와 오블리가토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29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비올라 다 감바 연주에는 비토리오 기엘미, 합시코드 연주에는 로렌초 기엘미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은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F장조, 헨델 작품 번호 295 뻐꾸기와 나이팅게일입니다. 라르게토 알레그로, 라르게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오르간 독주에는 사이먼 프레스턴, 함께하는 단체는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입니다.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F장조, 헨델 작품 번호 295,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오르간 연주에는 사이먼 프레스턴, 함께한 단체는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자크 크리스토프 노도의 트리오 소나타 시장조입니다. 렁트멍으로 시작해서 알레망르, 렁트멍, 지그의 전악장이고요. 만델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코더, 첼로, 합시코드와 함께 허디거디의 일종인 비엘런 위트라는 악기가 들어가 있어서 음향적으로 느낌이 독특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자크 크리스토프 노도의 트리오 소나타 시장조 전악장을 만델 콰르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 5A 전악장 만나보시죠. 그라베의 알레그로, 비바체 아다지오, 비바체고요. 바로 그 바이올리니스트 리나투르 보넷이 이끄는 무지카 알케미카가 연주합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 5의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리나 트루보넷이 창단에서 이끌고 있는 모지카 알케미카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황제의 전투라는 제목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작곡자는 독일의 작곡가 요한 카스파르 케르리거나 스페인 작곡가 후안 카바니에스일 거라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조르디 사발이 이끄는 에스페리옹 21이 연주합니다.

조르디 사발이 이끄는 에스페리옹 21의 연주로 황제의 전투,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휴일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설거지 하셨나요? 그냥 하는 설거지 말고 마음까지 챙기는 설거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육심리학 연구팀이 설거지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엔 세제의 향기, 물의 온도, 접시의 질감처럼 모든 감각에 집중해서 설거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험자들의 긴장은 줄고 활력은 늘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잠시 명상에 빠지고 마음도 챙긴 겁니다. 반면 그냥 설거지를 했던 다른 한 그룹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일보다 좀 여유가 있는 주말엔 실험처럼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설거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도 마음을 만지는 좋은 음악으로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쿠프랭 신비한 바리케이드 헬게 안토니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주방에서는 두 가지의 그 역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쪽인지 오늘은 요리해보시고 내일은 설거지해보시고 아,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혹시 뒤늦게 알아차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용번호 630번입니다. 놀라인 문도 박신체라. 소프라노 에마 커크비 음성 크리스토퍼 호고드가 지휘하는 The Academy of Ancient Music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놀라인 문도 팍신차라, 리용번호 630번,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의 음성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호구드가 지휘하는 The Academy of Ancient Music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일번호 467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프리드리히 굴라의 피아노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일번호 467 중에서 2악장 안단테 프리드리 굴라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두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034 쓰는 분입니다. 여행 가고 있어요. 늘 집에서 바쁜 아침에 듣는데 오늘은 고속도로 위에서 출발해 팬과 함께 들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7시만 기다렸어요. 안전 여행 응원해달라고 9034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출발해 팬과 함께 장점 중에 하나가 운전이 느려지는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천천히 여유 있게 안전하게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주말의 여행 다녀오십시오.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왈츠 파우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왈츠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벤자민 고다르의 왈츠, 패트릭 갈로의 플룻과 자크 메리시에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방송 관현악단 연주였고요. 앞서선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왈츠였습니다. 파브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7번 대공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이 20년 넘게 진실한 우정을 나눈 특별한 후원자에게 헌정한 이 곡 전악장 모두 다 듣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축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앞서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일주일 앞에 주말에 있는 축하할 만한 사연 일주일 전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에 맞추어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가니니의 로스니 모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인데요. 이 곡을 만프레트 그라페가 편곡을 했습니다. 오늘은 얀 포글러의 첼로와 헬무트 브라니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카펠 졸리스텐 연주로 듣겠습니다.

파가니니 로시니의 모세 주제에 의한 변주곡 만프레드 그라프의 편곡이었습니다. 얀 포글로의 첼로, 헬무트 브라니가 지휘한 드레스덴 카펠 졸리스텐 연주였습니다. 0790 쓰는 분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임실에 꽃 구경 가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좋아하시면서 차에서

말씀하시는 모습 보니까 꽃을 보기도 전인데 이미 마음이 화사합니다. 꽃같이 곱고 소중한 시간 잘 보내고 올게요. 오늘 하루는 꽃길만 걸으시겠습니다. 1년 365일 모두 다 꽃길만 걸으시라고 하는 것은 뭐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온전히 꽃길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0790 쓰는 분이었습니다.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1번 데니스 마츄에프 피아노 연주입니다.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1번이었습니다. 데니스 마츄에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백기숙 씨, 토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선곡들이 나올 때마다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백기숙 씨,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기숙 씨 말씀 덕분에 저희 기분도 급상승입니다. 고맙습니다. 앙리비의 땅, 사랑의 노래, 루지에 루리치의 바이올린과 마르코 빈첸치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토셀리의 세레나타,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과 로렌츠 바바의 피아노, 앙상블 비인이 함께 했고요. 앞서선 앙리 비에땅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루제로 리치 바이올린, 마르코 빈첸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악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7번 대공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끊임없이 창작의 고통을 겪는 예술가들에겐 더더욱 그렇겠습니다. 베토벤에게도 그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루돌프 대공입니다. 루돌프 대공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2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형이 프란치 2세로 왕위에 오르고 루돌프 대공은 훗날 가톨릭 대주교이자 추기경이 됩니다. 루돌프 대공은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는데 15살에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18살 많은 베토벤에게 20년 넘게 연주와 작곡을 배우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또 베토벤 작품의 초연을 돕고 분실이나 화재를 염려하지 않도록 궁정의 악보 보관 서고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1809년 루터는 베토벤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건은 단 하나, 빈을 떠나지 말 것이었습니다. 1811년 봄, 베토벤은 피아노 3중주 대공을 완성했습니다. 3년 뒤, 베토벤은 이미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한 자선음악회에서 직접 피아노를 치며 이 곡을 초연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함께하는 실내악곡이지만 그보다 교향곡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꽉 차고 웅장한 음악을 들려주는 곡입니다. 네 악장으로 구성되는데 첫 악장은 온화한 선율로 시작하는 소나타 형식, 둘째 악장 발랄한 세박자 스케르초입니다. 셋째 악장 피아노가 고요한 노래 선율을 펼치고 마지막 악장 역동적인 론도 소나타 형식으로 곡을 맺습니다. 베토벤에겐 든든한 후원자면서 성실한 제자 또 진실한 벗이기도 했던 루돌프 대공, 그에게 헌정된 이 곡 피아노 3중주 7번 대공 전체 네 악장을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듣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3중주 7번 B플랫 장조 작품번호 97번 대공 전곡 다 들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마페로 콘모토, 느리게 노래하듯 하지만 힘있게,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르노 카피숑 바이올린, 고티에 카피숑 첼로, 프랭크 브레일리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4번, 5번 피아노 소나타 고별, 함머클라비어, 장엄 미사를 포함해서 베토벤은 모두 14곡을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토요일 전곡 다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베토벤이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한 피아노 3중주 7번 대공 함께했습니다.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델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콘트랄토 마리니콜르미우 음성입니다. 파비앙 가베리지 위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델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콘트랄토 마리 니콜룸이 음성 파비앙 가베리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지금까지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어느 아마추어 합창단에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늘 연습 한 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연필을 깎았고요. 손수 깎은 연필을 단원들의 자리에 한 자루씩 놓아주곤 했습니다. 단원들은 이 연필로 지휘자의 주의사항, 숨 쉴 곳 이런 걸 악보에 표시했어요. 할아버지가 합창단에서 은퇴하고 난 후 곱게 깎아놓은 그 연필들도 사라졌습니다. 단원들은 비로소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죠.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껏 깎아둔 연필 한 자루, 당연한 것 같은데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배려와 정성의 가치를 왜 우리는 꼭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는 건가요? 아직 곁에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고마운 마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 아침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마음 아니고 마을입니다. 조지훈 시 박영주 곡 마을. 한국 남성 합창단이 노래합니다.